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 목사님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곱하기의 원리로 움직이니까요. 작은 사랑 하나를 곱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를 곱하시고, 작은 믿음 하나를 곱하시고,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한 일이 너무 작아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됐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 작은 친절,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작게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급함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곱해주실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성큼성큼이 아니라 매일 매일 조금씩이에요.

할렐루야. 허민의 색소폰 연주 들으셨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옥탑방과 천사들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이 9시 16분 40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말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번 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요즘 세상 보면 참 빠르잖아요.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뉴스는 몇 시간 만에 뒤바뀌고 뭐 주식시장도 경제도 정치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언제쯤 나아질까? 언제쯤 응답될까? 언제쯤 열매를 보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불안했고 여러 가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때, 그때 하나님은 곧 해결해 주겠다 보다는 내 때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 씨앗이 조용히 자라잖아요.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도한 영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네, 세상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조금

우파 대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거예요.

테너 이몽균의 오늘 내가 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의 한 말씀 하박국 2장 3절 이목 씨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반갑습니다. 7356님도 반갑고 0691님 오셨군요. 5216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닌 굳건하고 단호한 신앙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는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0115님 4940님 503님 반갑습니다. 아, 1667님 네 2061님 오셨고 그리고 요즘 이것 또한 시험인지 이유 없는 불안 염려가 더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제 믿음을 다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 함께 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7978님 한 말씀, 또 6307님 오늘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과 다르지요.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셨어요. 8238님, 9992님, 1806님 오셨고, 8918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아멘. 은혜로 믿음으로 해석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5941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도 제 삶의 1순위는 주님입니다. 예, 그렇게 사시는 분 같아요 정말. 2115님, 6481님, 0296님, 1009님, 9986님 오셨고, 1014님, 9986님 오셨습니다. 7916님, 2042님 모두 모두 반갑고요. 9716님, 또 9986님께서도 오셨어요. 2331님, 피디님 깍꿍.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8905님, 또 9140님, 7243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또 0292님도 오셨네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믿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여수와 프로젝트. 우리 사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주안에 잘 평안하셨습니까?
0: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신 거예요?
1: 네, 감기 걸렸어요.
0: 어떻게 예, 건강 속히 회복하도록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이 시작됐는데요. 목사님 6월 한 달 어떤 하루가 되길 원하세요?
1: 아, 벌써 상반기를 이제 마감하는 달이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번 전체를 앞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집중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감기 뚝 떨어져라.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

0: 이경미 사모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전해드렸습니다. 아, 526님이 목사님,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그래도 더 열심히 귀 쫑긋 마음 집중을 하게 합니다. 더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여수아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화요일이만큼 목사님께서도 아프셔도 이렇게 애청자들을 위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내주셨네요.
1: 아유, 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제가 예. 늘 은혜를 받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정말 이 사역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0: 네,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목사님, 저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1: 예,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성과 중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고 번아웃 현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눕는 방법은 알지만 쉬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머리가 끼어서 일을 하거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기도 하죠. 휴대폰은 매일 충전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방전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2절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윗, 목동 출신으로 양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죠. 목자는 양이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목양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사람이 사실이 있는데요. 양은 웬만해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 없다고 그래요. 양은 배가 고프거나 또 누구에게 다투거나 벌레에 시달리면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우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는 것은 모든 불안이

전부 해결될 때 눕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내가 누웠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배고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쉬는 것조차 어떤 일처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안식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과 무너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율법의 짐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 주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쉼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 초장이죠. 양에게는 꼭 먹어야 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양이 그곳에서 먹고 회복하고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지금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고 그 안전과 쉼을 찾으려고 하기에 소위로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고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이 있죠. 여러분 푸른 풀밭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푸른 풀밭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주님과의 만남에 기도가 있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그 공동체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자리였던 겁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셨고 막다른 길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죠. 우리 인간은 자꾸 환경에서 그 풍성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상황 이것이 변해야 내가 진짜 평안하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의 풀을 나게 해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진정한 필요와 그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의 윤택함,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콸콸 흐르는 굽류를 무서워해서 거기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일부러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세상에는 많은 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은 여러 물가를 찾아 스스로 나섭니다. 성공하려고 하고요. 어떤 즐거움을 정욕으로 추구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자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고요. 더 많은 물질을 가져서 내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물로써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까요? 그런 물을 우리는 마실수록 오히려 더 목마를 뿐입니다.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생명의 그 속에서 나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지친 믿음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채운다고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진짜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진짜 쉴 만한 물가인 거죠. 참된 쉼은 환경이 조용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옵니다. 참된 만족은 내 문제가 다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실 때 시작됩니다. 성도는 아무 데서나 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니면 쉼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진정한 참된 쉼과 만족을 주시는 목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네, 바리톤 고성연의 시편 23편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세요. 아우, 감기 걸린 중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구사공님이 목사님.
1: 네, 고맙습니다.
0: 애쓰셨어요. 아니요, 보내셨네요. 아니요. 예. 그리고 아, 5226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제게 정말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앞에서 제 손 붙잡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1: 아, 네.
0: 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110님은 아내 함권사가요. 손가락 수술을 오늘 하거든요. 담대한 마음 주시고 수술이 잘 돼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목사님 퀴즈 주시겠어요? 오늘의 퀴즈.
1: 네. 오늘의 시편 23편 2절에서 나타난 그 목자의 성격과 다른 것입니다. 자, 1번 초장에 양떼를 놓이신다. 2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번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0: 오.
1: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23편 2절에 나타난 목자의 성격과 다른 것은 1번 초장으로 누이신다. 초장의 양떼를 누이신다. 2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번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0: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은 아무튼 아닌 거니까.
1: 그렇죠. 예, 아닌 거예요.
0: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얘기들도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주시고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받아가시고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목사님.
1: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0: 아멘.
1: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0: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1: 예,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의 뜰한 1부 끝 찬양이고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는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 전할 텐데 또 귀한 분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합창이 흐르고 있어요. 아, 목사님.
3: 네.
2: 일부 시간 시편 23편으로 귀한 말씀 주셨는데 퀴즈 다시 한번 주시죠.
3: 네. 시편 23편 2절에 나타난 목자의 성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2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번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2: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그러게요. 여러분,
2: 답은 아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주시고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자꾸 말라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인터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올게요.

0: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찬양으로 사랑에 뜰한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 오픈 강의가 있다고 해요. 강사이신 권호성 간사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간사님.
1: 예, 권호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인사도 하시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1: 아,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호성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지부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럼 간사님, 변호사로 예. 활동하면서 동시에 말씀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궁금하네요.
1: 아, 직업은 변호사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광주 은강교회에서 중등부 부장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제가 이제 중등부 부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저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부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겸손하신데요.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중에 나오는 여러 교재를 구입해서 읽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듣고는 했었는데 들을 때는 좋았지만 여전히 이제 성경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하다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그 공부를 통해서 각자 개인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신앙은 언제 갖게 되셨고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0: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주 어렸을 적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그 와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중에서도 형법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되기 전에 좀 법조의 실무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 출발은 검사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반 정도 검사 생활을 하고 지금 변호사를 한 15년 이상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세상에. 형법 연구와 함께 말씀 연구. 변호사 업무와 말씀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귀한 분이세요. 독특한 이력이신데. 그런데 이 법정과 교회는 전혀 다른 공간이잖아요. 두 영역을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0: 얼핏 보면은 그두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각 사건의 현실에 이제 선언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사실은 모두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의는 선하고 그 뜻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할수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이그 정의나 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법정을 드나들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의 법이라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도 반드시 그와 같이 나중에 심판이 있고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에서 항상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간사님, 그럼 예수선생 지금 협력 간사신데 이번에 그 BDTS 이게 무엇이고 어떤 분들을 위한 과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0: 우리가 BDTS는 예수전도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인 DTS를 직장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든 약 30주 과정으로 만든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DTS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중에서도 음성 듣기나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약 10일에서 2주간의 전도 여행으로 해서, 강의와, 이걸 실습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지금 광주지부에서 이 훈련이 되고 있고 오픈 강의 때 강사십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성경과 개인 영성인데 주제의 강의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고민하셨을까가 느껴지거든요. 먼저 개인의 영성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영성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1: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효과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0: 제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0: 어떤 친밀함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영성이 좋으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예를 든다면은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아는 대로 조심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남자를 보면은 아 쟤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왜 힘들게 살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1: 예.
0: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아가고 아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성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사실 이제 강의에서 들어야 할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개인의 영성 생활에 성경을 연결하셨는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0: 예. 가장 좋은 것은 오셔가지고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2: 그래야 되는데.
0: 예.
1: 그렇죠.
0: 예. 예수전도단의 성경 연구는 특별히 이제 귀납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 적용하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길게는 3,5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시에 이제 원 독자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은 그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입장이 아니라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그 뜻을 찾아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략적인 축복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언약식을 하는데 15장 13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거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갑자기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2: 네.
0: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본다면은 역사적 사실로서 있었던 것은 알지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하시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걸 원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은 모세가 썼다라고 한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특별히 창세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그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상황에서 받았을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도 그들에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자손들을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당연히 이것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독자 해석을 본다면은 원독자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 삶에서 실행할까 말까? 내가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

0: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실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갈 수 있어. 그런 이제 적용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네. 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산이 아니라.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원독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0: 예.
1: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0: 학교를 수료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성경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 성경학교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몇 년간 인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성경 강의가 필요한 곳에서 불러준다면은 어떤 책이든 가서 이제 또 강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이제 그 광주 지부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그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성가대로 봉사를 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간사님, 이번 BDTS 오픈 강의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특별히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내가 이제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성경의 전체 개강과 함께 성경 읽기 방법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마가복음을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성경 연구의 예도 이렇게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 네, 언제 오픈 강의가 있고 간사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일정 소개 좀 해주세요.
0: 예,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12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그리고 토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이 있습니다.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무등교회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네,
0: 예.
2: 지금 2316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1: 권호성 간사님 라디오 출격 일과 사역을 병행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멋져요. 광주지부 화이팅, BDTS
0: 예,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권호성 예. 간사님 화이팅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간사님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어떠셨어요? 또 강의하실 때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떨리셨어요?
0: 세 가지 중에 지금 인터뷰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제가 법정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검사로 한 그 7, 8년을 이야기를 했었고
1: 네.
0: 변호사로 15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0: 설사 준비가 좀 그 부족하더라도 이야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2: 네.
0: 이 인터뷰는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제가 그쵸?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제 통화했던 것과는 다른 순수함이 묻어있어요 지금.
0: 예.
2: 네. 아, 참 좋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0: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성경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이단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분열하고 교회들조차 그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직접 말씀을 확인하고 성경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삶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이런 복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 네, 다음 주 금요일인 12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또 토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간사님.
0: 예, 감사합니다.

0: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또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서구 매월동 무등교회에서 열리는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DTS 오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1: 네, 오늘 시편 23편 이전에 나타난 목자의 성격과 다른 것은 바로 3번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입니다. 예,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곧 그분 안에 있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고 원자는 만족이 됩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돌보심을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0: 네, 2316님께서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간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권호성 간사님의 방송을 들었대요. 순수한 예, 권호성 간사님을 응원해 주셨는데요.
1: 예.
0: 예, 좋은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1: 네, 잘 속히 회복하고 건강한 예. 목소리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윤종원 목사님이셨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를 거울 삼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전통적으로 이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만가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도 그 이름을 따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에카라고 시작합니다. 에카. 이 에카라는 말

말은 우리로 말하면은 아이고, 오호라 이런 슬픔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카 그러면서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애도하다 혹은 비탄하다 이렇게 쓰일 때에 레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 레멘테이션 오브 제레미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의 비탄, 에레미야의 동곡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BC 586년부터 시작하여서 에레미야가 죽었던 해로 추정되는 BC 580년, 그러니까 586년부터 580년 그 사이에 에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내용은 뭡니까? 에루살렘의 파괴와 살육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아, 에루살렘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생생하게, 리얼리티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극심한 슬픔, 그리고 격렬한 감정들이 그대로 에레미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이런 것을 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루살렘의 멸망 직후에 그래서 쓰여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래 지나고 나면 이 감각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본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이랬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정말로 죽음당할 때에 시체가 썩어서 진동하는 그 냄새, 그것들이 생생하게, 또 깊은 상처를 입고 울부짖고 있는 동족들의 신음소리, 그거 참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 코로 맡았던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이것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생동감 있게 글로 옮겨진 것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에는 이 시온, 에루살렘이 얼마만큼 폐망했는가, 유다와 에루살렘의 폐망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유다 민족들의 탄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2장의 뒤쪽에 유다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장 11절과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임한 이스라엘 또 에루살렘 이 유대 민족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를 보시면서 거울을 삼읍시다. 아,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했구나. 이걸 그 비극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를 거울 삼아 첫 때는 무엇입니까? 헛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묵시로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너희가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켜야 할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거짓 경고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다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에 빠져서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백성들이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심판 앞에 이 유다 민족이 또 에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누구 때문인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심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크게 일조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좀 뜻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저들을 반드시 치고 책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전달받았다면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르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들이어서 스스로가 선지자 된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다른박질하고 뛰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박질하고 뛰어가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이 백성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우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위대하고 찬란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성불가침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실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세속적인 인기에만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나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비성경적인 복음에 맛을 들이고 비성경적인 복음을 진리로 여기고 살은다면 우리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23명의 선교팀이 탈레반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탈레반은 피납된 23명 중에서 심성민 군과 백형규 목사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샘물교회의 피납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하고 외쳐댔습니다. 왜 나라에서 가지 말란 곳에 갔냐고. 한국 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휘청거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같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굳이 분쟁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하냐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서 지금 44살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던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지 못했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배 목사님의 순교정신을 존경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너무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아니었는 걸 이제서 깨달았다고, 그때 내 나이 25살이었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했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면서 입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았다고 그날을 생각하면 숯불을 내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빈합된 그들의

우리에게 23명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배 목사님이 잡혀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기가 어려워지면은 저들은 누군가를 요구할 겁니다. 탈레반이 한국 정부하고 자꾸 돈 내놓으라고 교섭을 요청하죠. 근데 그들의 뜻대로 안 될 경우에 본보기로 누군가를 죽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어려워지면 그때에는 저들이 누군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엔 제가 1번입니다. 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에 제가 1번입니다. 배 목사님은 이제 30대밖에 안 된 부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제가 1번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너트레 소리로 같이 간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제가 1번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본보기로 죽이려고 할 때 배 목사님은 주저함 없이 본인이 1번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본보기로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배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헤어지면서 청년들아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나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배 목사님은 자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분쟁 지역에 가서 그래 죽을 짓을 했냐고, 뭐 하라고 그랬냐고, 불신자들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뭐라 했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조선에 상투 들고 있을 때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모래밭에서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손가락질해야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왜 왔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야죠. 한국에 와서 순교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26밖에 안 된 처녀가 와서도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해보려고 6개월 동안 한국 언어를 배우다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미련한 여자야 손가락질해야죠. 우리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 스스로가 거짓되고 비진리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축복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살찌고 비대해진 나, 내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빈곤한 열방과 민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방과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에게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 신인지 알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유혹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평생도록 거짓신 없는 존재에게 목숨과 생명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메마른 사막과 마른 골짜기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평생 살아가다 죽어갑니다. 그 영혼들을 누가 건져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거기서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했어요. 유다는 마지막 멸망당할 때 이것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바짝 서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다시 한번 자신을 경각심을 갖고 깨워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를 거울 삼는 것은 파괴된 비참한 삶을 보자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남유다의 멸망을 그 50년 동안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50년을 다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생하게도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3차 공격으로.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어야 한 비참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민족의 아픔을 놓고 울었던지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눈이 이제 울다 울다 눈이 진물이 날 정도로 울어댔던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얘기합니다.

단장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움켜잡고 굶어서 죽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젖먹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대지만 어머니도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다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음식을 찾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그의 어머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하겠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다가 비교하겠느냐. 세상의 비참함이 이렇게 비참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비교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비교거리가 없다. 이게 뭔 일이냐.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 내가 무엇으로 너희한테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위로가 안 된다.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커버리든지 웬만해야 위로가 되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해주고 싶지만 안 나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무엇으로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다 오는 것밖에. 에레미야가 울며 통곡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장기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드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간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울어댔든지 눈이 짓물렀고 얼마나 고통을 호소했든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고통을 에레미야가 맛보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처참한 광경이었고, 그가 귀로 들어대는 것이 비참한 광경이었고, 그가 시체 썩는 냄새가 예루살렘 거리에 진동할 때 그 코로 맡는 것이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그의 오감이 온 백성들의 시체로 나뒹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으로, 귀로, 코로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민족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울어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생한 장면을 목격한 에레미야, 너무나도 그 고난이 크고 그 비참함이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비교해서 말할 표현이 없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860년 전에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애굽을 두 손 들게 하고 나왔던 민족입니다. 8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다 차지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380년 전으로 올라가면 다윗 왕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살던 부귀와 영화를 누렸었습니다. 136년 전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래도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굳굳이 버텨냈던 것이 유다인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30년 전으로 가면 아수르가 최정예 부대에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은 뭐란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냐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했던 이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라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수르의 공격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다윗 때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비참함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은 드디어 3차 침공, 605년, 597년, 마지막 세 번째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하고 침공해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비참함을 에레미야는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뚝 서서 세계 가운데 쓸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세계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비참함은 오늘 본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다는 세 번째는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요, 15절 16절에 봅니다. 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혀도 찼겠죠,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영광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그 일컫던 이성이 바로 이성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도 그들의 신만큼은 조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는 그들의 신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유일신이라고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삼켰도다, 마침내 이런 날이 있도다 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사사이며 나실이었던 삼손, 전설적인 전사였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서약했던 나실인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3,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순간 그는 보통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적들이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림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을 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거울 삼아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17,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에레미야가 수없이 외쳐댔건만 그 경고를 듣지 않던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그 비참함을 보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를 향하여서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성벽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라.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소리를 질러라. 밤낮 없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로 너의 눈동자가 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눈동자가 쉰다는 건 뭡니까? 저녁에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눈꺼풀을 덮어주고 이제 좀 쉬도록, 눈이 쉬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이 비참한 민족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밤에 잠이 올 수 있겠느냐? 네 눈동자가 쉬지 못하게 해라. 밤에도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길 어귀에 봐라. 굶주려 있는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떡대고 있는 저 모습을 봐라. 우리가 어찌 잠잘 수 있겠느냐? 초저녁에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들어라.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위기인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루 아십니까? 자루는요, 혼자 설 수 없어요. 자루, 쌀자루, 혼자 못 써요. 자루가 서려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차야 자루가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용물이 없이 빈 껍데기만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안에 가득 찬 내용물이 있어야 하는데,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내 창자를 두루마리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거울 삼읍시다.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다를 거울 삼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유다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아.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와 신앙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 혹은 반대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아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는 겸손히 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낮아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아멘. 베이스 오영광의 음성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소망의 기도는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6월의 둘째 날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6월 호국의 달 첫 주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호국의 영혼들이 영웅들이 있었고 나라를 지킴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정의와 공의와 베품과 나눔이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내일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꼭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옵소서.
0: 아멘.
1: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이들 통해서 함께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로 새 역사를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8110번님, 아내 함권사 손가락 수술을 오늘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 권사님 손가락 수술 깨끗하게 잘 받으시고 정말 담대하게 후유증 없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1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내 함권사님 손가락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에 올린 우리 8110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권사님의 손가락 수술이 잘 되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일상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 신실한 여정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부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남은 인생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부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신 자녀들의 앞날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8110님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함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8110님의 아내 함권사님의 손가락 수술을 온전하게 하셔서
0: 아멘.
1: 영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25세에 뒤늦게 간호학원을 다닙니다. 잘 배우고 공부하여 내년 봄에는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딸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뒤늦게 비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 좋게 정말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25살 늦게나마 간호학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준비해서 취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세상의 것들 이전 것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딸에게 단잠도 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성령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영을 다스려 주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익명의 성도님, 하는 딸을 안고 자녀들을 안고 가족을 안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장막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25살의 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으니 잘 배우고 준비해서 취업하고 하나님 꼭 들어간 그 직장에서 쓰임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엄마의 자랑 부모의 기쁨 되도록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전이성 뇌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10회 정도 합니다. 하나님, 이 동생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동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여동생이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0: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익명의 성도 귀한 여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 하나님 동반자의 길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전이성 뇌종양, 마음이 아픕니다. 방사선 치료를 앞으로 10회 정도 해야 한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여동생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무런 후유증 발생하지 않고 안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의지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동생, 믿음의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의 동생이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함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여동생의 전이성 뇌종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충만.

0: 아멘. 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한 또 예수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큰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불이익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새롭게 가진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큰 아드님의 마음에 위로와 앞으로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익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함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직장에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큰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동료들, 좋은 직장 상사 만나서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큰아들이 업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익명의 성도님, 큰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성도님의 큰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픈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087번님. 친정엄마가 82세신데 숨이 너무 차고 배가 불러와서 내과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비장이 비대해져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원인을 알기 위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고 약 드시고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학병원 예약도 조금 더 빨리 당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087번님의 친정어머님, 연세도 있으십니다. 정말 심각한 병이 아니라 약 드시고 얼른 완쾌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또 엄마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딸로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2세 된 친정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숨이 차고 배는 불러오고 비장이 비대해졌다는 CT 결과를 놓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7082번님을 위로해 주시고 친정엄마를 붙잡으셔서 그 원인이 빨리 밝혀지고 치료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마가 건강해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0: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심각한 병이 아니라 약으로 충분히 낫고 또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7087번님의 친정어머니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3923번님. 아, 멀리서 보내온 기도 제목인데요. 포항죽장 정자교회 박상구 목사님은 건방으로 1년 365일 혹한에도 폭염에도 아랑곳 않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 하고 계신데요.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건빵을 구매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정말 이 사역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의 소망,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항축장교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건빵전도 365일 쉬지 않고 폭염에도 혹한에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만 있어서 이것마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셔서 전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 전도를 열매 맺고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소망의 가족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는 날 동안 건강에 살다가 주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진 마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신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하시는 주님.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모두가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뉴스를 켜봐도 온갖 불안한 것들 뿐입니다. 각종 사고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각종 사건들 그리고 들려오는 처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의 소식,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귀를 기울여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면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불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고독하게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다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려면 수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유혹이 많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이단들처럼, 저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어둠의 영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들이, 마귀의 역사들이 꽉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저 사탄 마귀, 어둠의 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둠의 영들의 권세, 세상의 권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0: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어둠에 속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극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이 승리를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들어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0: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통일 이후 세워질 북한교회의 모판으로 꼽히는 국내 탈북민교회의 주도권이 북한 출신 목회자에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시선교회가 발표한 2026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세워진 탈북민교회 102곳 중 77곳이 사역 중이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목회자 비중이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배당의 82%가 상가 임대이고 성인 기준 2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가 60%에 달하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자비량 사역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 조기현 목사는 탈북민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150명에서 300명 규모의 중형교회가 탈북민교회를 7년 정도 책임지고 품는 인큐베이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시선교회 대표 정형신 목사 역시 탈북민교회는 북한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지금부터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한국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문인 선교회가 전 세계 4개국에서 권역별 선교사 대회를 열고 과거 서류 보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과테말라, 한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북미와 중남미 등 4개 권역 선교사 9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역 성과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4차례 모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표는 일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체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 역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교회가 되도록 자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헌금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커지는 시대에 관성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리빌딩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행정 사례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해 후원을 중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담임 목사의 사용 관여를 배제하고 국장 목사와 부장 장로가 전결 처리하도록 재정 권한을 분산했으며 종이주보 제작을 중단해 절약한 연 5천만 원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염교회는 예산의 30% 이상을 국내외 선교와 취약계층 돌봄 등 구호 사업에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용인 높은 뜻 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의 수입 명세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군산 드림교회 역시 복지 목적 헌금을 20년 넘게 단돈 100원도 경상비로 전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항목을 실제 사용처별로 세밀하게 구체화했습니다.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 리빌딩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관성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0: 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보금화율이 1% 미만인 영적 황무지 일본 도쿄의 중심 번화가에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대규모 거리 전도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28일 도쿄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 세계 90여 곳 한인 교회와 일본 현지 교회 성도 등 총 1000여 명이 동참한 연합 전도 캠페인 블레싱 재팬을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350만 명이 이동하는 신주쿠역과 시노쿠보역 일대 약 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정중한 거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대형 복음 광고를 신주쿠역 맞은편에 전광판 형태로 배치해 미디어 선교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본 땅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 역시 광야와 같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며 복음의 당당함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약학회와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고립된 이들을 위한 환대 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인간을 노동의 도구로 그린 고대 신화와 달리 성경 창세기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권좌의 영웅을 우상화하는 세상 신화와 달리 성경은 진흙 구덩이에 갇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지 전문대 이승문 교수는 고대 회당이 토라 연구와 약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거점이었다며 교회가 고립된 이들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이는 식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번역 담당 총무는 디지털 세대를 위해 한 문장을 50글자 이내로 조정하고 장애인 비하 표현을 바꾼 새한글 성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낡은 번역어를 바꾸는 작업이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핵심 자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온 디모데 안의 순수한 믿음의 유산을 상기시키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당시 디모데는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심해져 있었고

거대한 로마의 박해 앞에서 사역의 자신감을 잃은 채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기 위해 대적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곧 닥칠 것처럼 보이는 위험을 과장하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복음의 사명으로부터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것은 결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평온한 절제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 숨을 때 마귀는 그 거짓말에 덫에 우리가 끝까지 복종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절망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두려움을 일시에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 같은 처방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다가오는 모든 공포를 멈추게 하고 막강한 마귀를 단번에 물리칠 성령의 능력이 운동력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아 내 영혼에 거주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자들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소심하게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완벽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0: 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평강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혜원 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서 휴직 중에 있고요. 이렇게 텔레마케터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부도 나고서는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친정아버지 회사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인사관리랑 그런 관리 쪽으로 하다가 IMF 때 이제 부도 나면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납니다. 권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전화상담,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0: 네, 저는 이렇게 텔레마케터 일은 이제 내가 하는 것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영업 기질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전화로 또 인사하고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보험 전문 상담원이었어요.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신혜원 권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셨을까요?
0: 지금 이제 한 47년 된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야학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그래서 부평 지역이 공단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개척하실 때 목사님이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전인데 야학을 권유를 받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야학 멤버 해가지고 시작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한 저희 제가 67살인데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 뭐 식품점 이런 게 이제 한 군데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자녀는 많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는 나갔어요.
1: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부르시지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 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혜원 권사님, 부도의 아픔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동생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0: 저한테 항상 그 믿음의 동역자가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사업 잘 나갈 때는 저한테 극동방송도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때는 이제 제가 일에만 이제 몰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생이 무조건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강대상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1: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혜원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의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0: 2010년도부터 제가 전파 선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구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보기도단에 제 기도를 넣으면 응답을 받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 전체가 그냥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선교하기도 힘든데 제가 후원함으로써 세계 전 방방곡곡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의지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사랑하는 재은아, 진주야, 불어났을 때 너희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입질 중이었을 때 중상 고3일 텐데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는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살잖아 하면서 이루어진 말이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어서 잘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한솔아, 이모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암수술 받으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랑이 교만해질까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저를 아는 모든 지인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특히 쌍둥이 동생 혜산아, 너는 내 인생의 반쪽이야. 신앙으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수술에서 항암치료 받는 기간 내내 나를 위해 퇴근하고 와서 케어해주고 가는 거 너무 감사해. 모든 어려움을 너와 함께 있기에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해.
1: 참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신혜원 권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지금 암진단, 폐암진단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거든요. 기간이 정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월달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게 정말 급박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진행이 됐지? 그런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소망의 기도에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더 이렇게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지금 항암 치료 받아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큰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큰딸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매달 매달 올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신랑하고.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그대로 신혜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 구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께 전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0: 전파 선교랑 또 극동방송의 중보 기도는 정말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 폐암 수술하면서 이 3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극동방송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힘을 크게 힘입어 지금도 이제 항암 치료 중에도 그렇게 부작용 없이 잘 받고 있어요. 전파 선교사 많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1: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을 그동안 세워놓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을 발견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걸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북한은 고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감옥과도 같은 삶을 떠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탈북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지요.
1: 그곳에서 하나님을

0: 알게 되도록 또 힘겨운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힘으로 북녘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의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아멘. 일기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사역자 손경민의 가장 귀한 삶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삶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북녘의 주민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오후 1시 이 시간마다 출석 인사로 나누고 네. 있는데요. 3199님, 북한의 소식을 들으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보내주신 한 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아멘하셔야 돼요.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872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부산에서도 새싹회원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네.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희가 그래도 출석 인사 가운데 또 선물 나누고 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선정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금 그 두 새싹회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 412 성도님은 어플로 남겨주셨어요. 100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이 은혜가 북한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겨주셨고 또 군포에서 의정부에서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출석 체크 또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북의 하나 된가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오해피데이 화요일 순서는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인 오늘 북한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샵 1069번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복음 통일에 기도하는 기도자다,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느 팀이 준비하고 있죠?
1: 더 콜링 워십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그냥 흐리기만 한데 비 내리는 지역에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크게 들리진 않을지 살짝 염려했지만 여러분의 졸음을 깨우쳐드렸기를. 자, 오늘도 남북과 언어 차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네.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북한의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오늘은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요.
0: 아, 맞아요.
1: 잘 꼼꼼히
0: 꼼꼼하게
1: 건성건성은 안 되고요.
0: 네.
1: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들릴 거예요.
0: 사실은 라디오라는 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하는데 대충 들으시면 오늘은 안 돼요.
1: 맞아요.
0: 건성건성 들으시면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샵 1069번. 오늘 저희가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우리 제주에서 뭐 전주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천에서 목포에서 청주에서 의정부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여보, 이거 좀 봐요. 아주 건충 맞았어요.
4: 건충 맞아? 뭘 맞았어, 자기야? 총 맞았어?
3: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자 보시라요, 여보. 다 새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포장을 건충 맞게 하면 아유.
4: 어? 맞네. 아, 여기 소스 다 샜네. 아, 왜 이렇게 했지?
3: 아니,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거 불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니야, 자기야. 그냥 두자. 되게 바빴나 봐.
3: 아니,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4: 아니, 그래도 이거 아내는 괜찮네, 자기야. 그래도 이거 맛있겠는데?
3: 아유.

0: 그러면 뭐 이번에만 넘어가지요. 아유, 이렇게 건축 맞으면 받는 사람 기분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여기서 뭐 시킬 것 같아요.
1: 아유, 우리 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구나. 아유, 내가 먹여줄게. 아,
2: 아니, 뭐를 이렇게 배송을 받았길래 포장을 이렇게 건승받게 했을까? 화가 많이 났어요.
3: 끔가다가 네. 뭔가 건성건성 오는 것 같은 그런 그쵸? 게 있어요.
2: 네, 대충 이렇게 싼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건승맞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뜻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3: 대충하다.
2: 대충하다.
3: 대충대충하다.
2: 네. 2번.
3: 2번 민망하다.
2: 민망하다. 건숭 맞다예요. 건숭. 자, 1번이 대충하다.
3: 대충하다. 네,
2: 건성건성하다 이런 의미고요. 2번이
3: 민망하다.
2: 어우, 민망하다예요. 정답을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3: 좀 전에 3030님도 아예 오타였어요 하면서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보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건숭 맞게 들을 수도 문자를 건숭 맞게 가끔 가다가 뭐 네.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가끔 그래서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이해합니다.
2: 그래도 정답만 맞히시면 돼요.
3: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뭐 우리의 몸이 건숭 맞아도 건숭 건숭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멘 외쳐주시면서 진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겠죠.
2: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과 기도는 건숭 맞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3: 그쵸 그쵸
2: 예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뭐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3: 그리고 7872님은 네. 아주 잘 들으셨어요. 저희의 PD님들께서 요거 전에 답을 이미 다 주신 것 같아요. 건숭 맞지 않게 들으시면 네. 다 답이 나오잖아요.
2: 우리 4039님은 건숭건숭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대충하다.
2: 2번
3: 민망하다.
2: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네.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9164님도 네. 우리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방송 청취하고 있는 남편과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문자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네. 참 이런 분들이 건숭맞지 않게 저희 OFDA를 처음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2: 네.
3: 건숭맞지 않게 이 은혜 방송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2: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또 북녘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그 마음은 건숭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번이 대충, 2번이 민망하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리엘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2: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드립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였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3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 황인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0: 19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즉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맹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 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을 들끄는 가운데
1: 네.
0: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모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0: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히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이래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0: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탈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1: 네.
0: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 오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모내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었습니다. 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0: 네,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돈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올려드릴게요.

0: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온누리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나눠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도카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오늘 한 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숙맞게 들으셔서 오답을 보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네. 네. 이 권숙맞다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권숙맞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특히 주의 일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0: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속 맞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1: 민망하다.
0: 대충하면 민망하긴 합니다만.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대충하다가 건숙맞다일지 민망하다가 건숙맞다일지
0: 네.
1: 정답 기다릴게요.
0: 자, 정답 보내실 시간 저희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 다육이에서 다육이.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정답 다 보내셨죠? 자,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건승맞다의 우리말 표현 1번 대충하다입니다.
0: 맞아요. 건성하다 대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대충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죄송스럽더라고요. 3006번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근데 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그렇게 건승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0: 아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주시는 새 힘 꼭 받으셔서 누리시길 그리고 열심히 더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1755님 정답 맞히셨어요.
1: 우리도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건승맞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 어디서든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261님
0: 네. 반성이 되죠.
1: 그러니까 네. 너무 교과서 같은 답안을 보내주셔서
0: 자 그리고 우리 9462 성도님 건성 이런 뜻인가 봐요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저희 투표소 그 지역에 가려다가 드라이기 사러 왔다가 준비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볼일 보다가 늦어져서 지금 참여를 늦게 하셨다라고 3874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충대충하답니다. 전주예요.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2519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1314님 1번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저희 당첨자들을 몇 분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유익한 방송 행복하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은혜 충전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 요런 문자야말로 건승맞지 않은 문자죠.
0: 이야 감사합니다.
1: 1번 같이 보내주신 332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남편이 내 이야기를 건승맞게 듣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곤 합니다. 5285님께도
0: 집중하세요. 네, 집중.

0: 짝 스매싱을 어떻게 좀 덜 맞으실 수 있도록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예.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번 맞나요? 9713님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06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늘 당첨자는 아니시지만 의미 있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6205님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셨다가 책 하나를 고르셨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여러 지역의 장터를 다니는 내용인데 북한에 있는 장터도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 해피데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작가의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1: 아마 우리 이엽배 작가님의 책인 것 같아요. 분단의 철문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분단의 철문이 열린다. 와, 산 아래 장터에서 우리 만나요라는 이 문구가 오늘 울림이 또 있네요.
0: 네.
1: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북한 바로 보기에서 나눠드린 기도 카드 꼭 받아보셔야 돼요.
0: 네.
1: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문, 기도 카드를 한 장 보내드려요. 읽는데 뭐 2분도 채 걸리지 않죠.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아멘. 그리고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라이저 코리아의 찬송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유골과 함께 꽤 오래된 듯한 종이에 쓰인 편지가 보존돼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병술년 초하룻 날 아내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 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즉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비록 이미 떠난 남편이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땅속에 묻힐지라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편지를 적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절절한 사랑의 편지는 400여 년이 묻혀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듯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배운 것,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며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급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없다면 갖고자 하십시오. 신앙의 외형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상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 묻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묻는 것에 답해 주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선한 크리스찬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0: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제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지금 잠깐 중단된 분들, 교회 방학, 그냥 두 글자로 방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생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물 퀴즈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꺼내셔서 앱 메시지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교생, 방학생은 정답 맞추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폼을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바로 말씀드린 방학생, 무교생 그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0: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살짝 좀 절제하신 자,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곱고 우리 연기력이 뛰어나신 고현 집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저희 세 명이서
1: 예.
0: 세 명이서 연기를 또 펼칩니다.
1: 예.
0: 안 되는 연기를 펼칩니다. 꽁트 연기를 펼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잘 듣고 이 꽁트 가운데 정답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보기도 드려요. 보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샵 1069 50원 문자에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자, 6월 2일 화요일.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정답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수신 문자 받는 사람의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꽁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 옆에다가 한꺼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쭉, 예, 쭉 쓰시죠.
0: 정답 옆에다가 예. 나는 방학이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네.
1: 동학 가능. 동학 가능.
0: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1: 아,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0: 아, 예, 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죠.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께서 귀 쫑긋하고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롯, 살아.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방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지금 바로 이사할 거야.
3: 아이고, 여보. 그냥 이사가 무슨 번개 모임이에요? 갑자기 웬 이사람?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차가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분양이라도 받으셨어요?
0: 삼촌, 그럼 우리 이제 강남, 아니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제 지분도 있는 거죠?
1: 그게 목적지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에서 보여주시는 거지.
3: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도 없이 이사를 가자고요? 지금 우리 전세금은 다 돌려받았나요? 아유, 그리고 나 여기 평생 사귄 친구들이랑 작별 파티도 못했다고요.
0: 삼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미설정으로 달리는 건가요? 요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닌데.
1: 요사, 우리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앱이야. 업데이트 실시간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느냐.
3: 아이고 영광. 그래도 우리 남편이지 스케일 하나는 우주급이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제가 참아야죠. 로, 너도 삼촌 잘 도와서 양떼 잘 볼거라.
0: 네.
3: 아유, 나는 이참에 가나안 스타일 패션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0: 오, 역시 숙모님 긍정 마인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삼촌,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무작정 서쪽으로 밟을까요?
1: 그래,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패밀리 출발.
2: 여러분, 방금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계약서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소는 몰라도 가이드는 확실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름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보내셨어요.
1: 와.
2: 네. 아까 했어. 이게 답 나왔어. 아까요.
0: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답이 오늘 아닙니다.
2: 아까 답 나왔어요.
0: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고 또 롯도 나왔습니다.
2: 예. 네.
0: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2: 예.
0: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춰 주시는
2: 예.
0: 겁니다. 이름을.
2: 예.
0: 자, 보기 나갑니다.
1: 1. 가나안. 2. 가나? 3. 안 가나? 4. 간다니까.
0: 자, 가나안이냐 가나냐 안 가나? 간다니까.
1: 어? 자. 4번이 막 끌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간다니까.
2: 아, 이 방송 우리 새끼라는 이 간다니까가 제일 중요해 자. 지금. 4번 다 쓰셔. 아니다. 정답을 해야 돼.
0: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정말 안 갈 거냐? 이 5번까지.
1: 네. 네. 네
0: 이렇게.
2: 못 가는 안 돼. 못 가는 네. 안 돼.
0: 정답은 무엇일지. 그 뭐 1, 2, 3, 4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답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셔야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뭐라고 적죠?
2: 예. 무교생 중에서는요.
0: 통화 가능.
2: 통화 가능.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0: 통화 가능이라고 해주시면은
2: 그럼 선물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갑자기 시켰더니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뭐 간다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 나 교회 간다니까 정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2: 아, 예.
0: 방학 중인데 간다니까 이러면서.
1: 네.
0: 2305번님 진짜 방학 중인 거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2: 맞네,
0: 방학 중인 거 맞는지. 예,
2: 맞네.
0: 그다음에 또 뭐 예.
2: 예.
0: 어우, 세 분 연기 아,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연습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연기가 수준급이라고 해주시네요.
1: 아,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다고.
1: 네.
0: 포항은 비 내리고 있다네요.
2: 예.
0: 그렇습니다. 자 보기 목사님 보기 한번 또 다시 한번.
1: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보기 한번.
2: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 좀 호통을 쳐야 돼요.
2: 네,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
2: 아, 진짜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요.
2: 아, 오늘 간다는 사람 있어 오늘.
0: 자, 정답. 예.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2: 예.
0: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2: 예.
0: 방학 무교라고도 무교. 꼭 적어주시면 예. 좋은 선물 드리고
2: 예.
0: 제가 이따가 정답 잘 맞춰준 우리 교인들
2: 예. 예?
0: 그렇죠?
2: 예. 성도들.
0: 교인들 성도들
2: 예.
0: 제가 이따가 선물 불러드릴게요.
2: 팍팍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2: 예.
0: 팍팍
2: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0: 이정님 찬양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자,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꽁트 했잖아요, 집사님.
1: 네.
0: 꽁트 우리 출연 인물이 누구누구였죠?
1: 출연 인물이 일단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2: 아, 전영천이 있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네. 롯이 연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거기서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1: 자,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예, 샵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데 이쯤은 안다 하시는 분들 같이 방학 무교라고 좀 보내주시고 옆에 무교생 방학생 있으면 답 알려주셔도
2: 예, 답 알려주세요.
1: 네.
0: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 예, 도와주시면 돼요.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2: 써주셔요, 같이.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2: 예.
0: 목사님 보기 한번 불러주십시오.
2: 예, 보기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이 있고 가나
2: 예. 3번 예. 안 가나
0: 안 가나
2: 4번
0: 간다니까.
2: 간다니까.
0: 간다니까.
2: 승정이라면서 해야 되나?
0: 이런 식으로.
2: 예. 예.
0: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예.
0: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정답과 한 문장으로
2: 예,
0: 한꺼번에 주시면
2: 돼요.
0: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는데요.
2: 예, 고를 수 있는 기회예요.
0: 일단은 오늘
2: 예.
0: 정답을 예. 가장 빠르게 보낸 분에게 일단 선물은
2: 예, 꽁트 막 나가니까 예, 답이 왔어요 벌써.
0: 그렇습니다.
2: 와.
0: 1468번님께
2: 예.
0: 저희가
2: 축하합니다.
0: 선물을 드리도록
2: 축하,
0: 하겠습니다.
2: 축하 완전 축하합니다.
0: 예, 1468번
2: 예.
0: 1등 1등
2: 아~ 1등 1등
1: 와.
0: 와. 아깝게 2등
2: 2등
0: 0183번님.
2: 예, 네. 0183번.
0: 83번. 아깝게
2: 예.
0: 2등.
2: 예.
0: 자, 그 다음에, 아깝게 꼴등.
2: 아깝게. 아니, 꼴등은 아니고,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0: 아깝게 좀 뒤늦게.
2: 예.
0: 뒤늦게 예. 왔어요. 지금 막 온 8102번.
2: 예, 8102번. 축하합니다.
0: 810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2: 예.
0: 아, 근데 좀 중간은 가자. 좀
2: 야, 중간, 중간, 중간,
0: 중간.
2: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돼요.
0: 네, 중간 예. 정도가 520. 520.
1: 네.
0: 520번.
2: 예, 520.
0: 예.
2: 와,
0: 예.
2: 축하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와, 뭐, 예. 이렇게 빵 터지는 분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웃게 돼서 좋네요.
1: 오, 예. 네.
0: 진짜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끌리네요.
2: 예, 예, 예.
1: 우리 새끼라는 예. 우울증.

0: 등을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죠.
1: 아멘입니다.
2: 네. 아, 아멘입니다. 아멘.
1: 어, 이제 끌려. 아, 저 끌려. 사람한테 끌려.
0: 아, 끌려.
1: 그것처럼 끌린. 어우, 좋네요. 어, 연기 수준급이네요. 최고.
0: 어, 더 열심히 할게요.
2: 아유,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저희는 칭찬해주면 네.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2: 아, 춤 해요. 지금. 아, 춤 네. 추지. 지금 뭐, 춤 추지. 뭐, 가지가 뭐.
1: 아, 보기가 너무 재밌다고. 아. 목사님 개그맨 공채 시험도 좀 쳐보라고 하네요.
2: 아 지금 늦었어. 저
1: 늦었어.
2: 90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안 됩니다.
1: 늦었네. 늦었어. 아, 네. 아쉽네.
2: 예예. 예, 예.
1: 아 간다니까. 간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대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나안과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해야겠죠. 방학생 무교생. 예. 여러분 옆에 방학 무교.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2: 그렇죠.
1: 와 오늘 전주 샘물교회 전일수 집사님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아 우리 전일수 집사님께도 예.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2: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네,
1: 5189번으로 예. 우리 집사님께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 지금 문자에 실물이 더 났다고.
0: 우와.
1: 선물 당첨.
0: 이야.
1: 당첨.
2: 완전히 이게
1: 아, 선물 당첨.
2: 네. 뇌물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가나안.
1: 그렇습니다. 가나안. 예.
2: 아, 마지막 가나가 나오셨네.
1: 네, 가나안.
2: 가나안입니다.
1: 목사님 가나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나안 땅.
2: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리에서 갑자기 그냥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떠나.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 네.
2: 아브라함이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어가시는 그 땅.
1: 네.
2: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1: 네.
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1: 네.
2: 너를 저주하래 저주할 거야.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1: 네네.
2: 예.
1: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근데 가나안 땅이
2: 예.
1: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으로 따지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1: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우리 네. 보통 또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아니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천국.
1: 네.
2: 방학생들 특별히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실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
1: 네.
2: 예.
1: 자, 9714번님이 너무 재미나요.
0: 오.
1: 저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2: 예.
1: 새끼라 매일 듣다가 영향받아
2: 예.
1: 운병은 지인들한테 복음
2: 예.
1: 전하고 극동방송도 전했대요.
2: 와.
0: 와.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2139번님은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저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네요. 세 분 대화가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2: 예.
1: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0: 네.
1: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원고를 또 재밌게 잘 쓰세요.
2: 아,
0: 네.
1: 연기도 잘하시고.
2: 아, 목소리 너무 예뻐.
0: 얼굴도 예뻐.
2: 얼굴도
0: 목소리도 예뻐.
2: 예뻐. 아,
1: 그러니까.
0: 대본도 잘 써.
1: 이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집사님?
0: 저는 늘 항상 사실 이 시간 기다려요. 이 사연 기다려서
1: 예, 예.
0: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대본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확실히 제 본업이 있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 하지만
1: 예.
0: 정말 이 일은 저의 사명이다.
2: 사명.
0: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이다 생각하고
2: 예.
0: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와.
0: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
2: 그래요, 빵 터질 수밖에
1: 그러니까,
2: 없어.
1: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귀에 꽃 쫑긋하게 듣게 된다고 하면서
2: 예.
1: 야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서 보내봅니다. 의뢰 극동방송 틀어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밝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대요.
2: 예.
1: 일터에서도 극동방송 듣게 되는 새로운 일터라니까
2: 예.
1: 아유 축하드립니다.
2: 예. 축하합니다.
1: 축하드려요.
2: 어.
1: 완전 올 청취자라고
2: 예.
1: 8421번님 입에 있는 커피를 품을 뻔했대요.
2: 아, 저 물면 네, 그걸 생각하면서 물 부어봤어.
1: 세 분 케미가 굿이라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학생 저희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내가 방학 무교 이렇게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0: 오늘 딱 연결하고
1: 정답은 있어요. 1번 가난 맞춰주셨습니다.
0: 예.
1: 7년 방학생이에요.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0: 예.
1: 자, 그 멀고먼 가난 땅 가셔야지
0: 이제. 2305번님
1: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전화를 하고 있어요.
0: 예.
1: 2305번님 받아주십시오. 2305번님
0: 예, 일반 전화 이거 예.
1: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0: 예.
1: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0: 예.
1: 2305번님
0: 예.
1: 꼭 좀 받아주십시오.
0: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이라서 예,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1: 자, 2305번님 7년 방학생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0: 아,
1: 오, 전화를 못 받으시나?
0: 그러니까요. 아,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0: 예.
1: 자, 그러면
0: 예.
1: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에게 이분 해야겠네요. 이분 15년째 방학이라고.
0: 예.
2: 네.
1: 그렇죠?
0: 예.
1: 지금 현재 방학 중인 거 맞죠?
2: 네.
1: 아닌가?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 5141번님 여보세요?
3: 고객님 전화번호
1: 잠깐만요. 다시 한번 5141번님께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받으실 것 같은데.
1: 자, 5141번님 15년 방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빈입니다.
3: 아, 네, 예. 아, 네.
1: 지금 15년째 방학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지금 이제 나가게 된 건가요?
3: 방학 중인데요.
1: 예.
3: 교회를 가려고요.
0: 예.
1: 아, 그 인도자가 전도해서 새끼라를 알게 됐다. 이제 누군가가 이 새끼라를 소개해줘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3: 네네.
1: 지금 방학 15년째고요.
3: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0: 김포.
1: 누가 알려줬어요? 네. 누가? 이 새끼라를?
3: 아, 최현주 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0: 예.
3: 제가 막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1: 예, 예.
3: 좀 성경책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자꾸 자해, 자다 같은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한번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0: 예.
3: 근데 연결이 된 게 너무 영감이에요.
1: 그 최현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3: 예, 맞아요.
0: 예,
1: 아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이분하고 했거든요.
0: 와.
1: 이분하고 했나? 이분 옆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3: 네,
1: 최현주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있는 지금 그러면 5141번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3: 네네.
1: 아, 같은 병원에 계신. 그러면 지금 입원 중이신 건가요, 혹시?
3: 네, 입원하고 있어요.
1: 아, 입원하고 계시는구나. 옛날에 네. 15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3: 네네.
1: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3: 예, 네, 오늘 처음이요.
1: 그래요.
3: 이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는데.
1: 네네네.
3: 그 연결된 게 처음이거든요.
1: 최현주님이 혹시 옆에 계세요?
3: 네, 계세요. 바깥에.
1: 아니요. 저 일단은 제 통화를 일단 했으니까.
0: 예.
1: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군요.
0: 예.
3: 아, 네네.
1: 자, 우리 5141번님이 이렇게 또 최현주님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오늘 전화 연결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예요.
3: 그렇게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
1: 15년 전이면은 아마 혹시 이제 학생 때 혹시 다니셨어요? 교회를?
3: 아니요. 성인이 됐을 때.
1: 성인이 됐을 때 그렇구나.
0: 목시는 네. 30대
1: 네,
0: 후반.
1: 그러니까 자, 일단은
3: 아니, 나이는
1: 예.
3: 40대 후반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일단 선물을 드려요.
3: 네네.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0: 예, 성경책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1: 아, 성경책이 받고 싶어요.
0: 네, 네.
1: 저희가 근데 선물 먹는 게 성경책이 없긴 한데 제가 아, 네. 성경책을 구해서
2: 구해서
1: 우리 5141번님께
2: 예, 예, 예.
1: 제가 꼭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2: 예.
0: 네.
1: 그다음에 저희 있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0: 제가, 네, 네.
1: 제가 불러볼 테니까.
0: 네,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네. 유산균, 예맛에서 네. 김 부각 세트, 강화삼 네.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M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화장품이요.
1: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드리고 제가 성경책도 꼭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어,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0: 네. 아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성경 말씀 읽고
1: 네.
0: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긴 하거든요.
1: 그런 그런 모임이 있네.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0: 네, 교회 성경책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1: 그 어떤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없지만 서로들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보고 얘기도 네, 나누고 그런 모임이 있군요.
2: 예.
1: 그런 모임이
0: 네네.
1: 있어요. 아
0: 네네.
1: 그렇구나. 예.
0: 네.
1: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이제 교회도 가셔서 예배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0: 네네. 희망사항이에요.
1: 그러니까요. 꼭
2: 예.
1: 그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네. 목사님과 함께
2: 예예 예. 저 따라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좋으신 네.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2: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와.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5141번님께
2: 예.
1: 성경책 제가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런
0: 네네.
1: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경책을
0: 네.
1: 잘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꼭 하루빨리 태어나셔서 네. 하나님께 가서서 직접 또 교회 가셔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네.
2: 예,
1: 우리 옆에 최현주님께도 잘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희빈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병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같아.
1: 이렇게 최현주님께서
2: 예.
1: 처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인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2: 예, 예, 예.
1: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극동 방송을 들어보라고
2: 예.
1: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와. 지금 이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2: 예. 와 전도왕이네 완전히.
1: 예, 제가 지금 예. 오전에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2: 예.
1: 아유 뭐 지금 성경책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4: 다들 서로 와.

0: 참, 와.
1: 야,
0: 뭐 이제. 3073번님도 그렇고 3484번님도 그렇고.
1: 아니 네. 사실 제가 서로, 사드리려고
0: 서로 이렇게 그랬거든. 막 사드리고 아. 싶다고.
1: 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0: 그러니까, 와.
1: 야, 이게 웬일입니까?
2: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예. 함께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네요.
0: 그러니까 예.
2: 와.
0: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네.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도 네.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아.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자, 와. 그러면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줬던 분
1: 예.
0: 가운데서
1: 네.
0: 이분한테 한번 예. 전화를 예. 한번 맞아요. 걸어볼게요. 제가
1: 3279번님 일반 전화입니다. 3279번님 일반 전화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0: 3279번님
1: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3279 예. 3279번님 일반 전화로 지금 전화 갑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0: 전화 안 받으시네요.
1: 안 받으시네요.
0: 3279번님.
1: 예.
0: 3279번님이 저희 애청자 같은데.
1: 예.
0: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1: 예.
0: 우리가 여기서 예.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1: 예.
0: 제가 한번 문자창을 한번 잘 뒤져서
1: 예.
0: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1: 예.
0: 오늘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
1: 예.
0: 구원 열차 내가 꼭 타고 싶다.
1: 예.
0: 가나안 땅 내가 꼭 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1: 예.
0: 샵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1: 예.
0: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꽁트로도 해보고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정답 가나안 보내셨던 분 가운데서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1336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 1336번님
0: 전화 걸어볼게요.
1: 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336. 예.
0: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일반 잔으로 갑니다.
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
1: 아, 꼭, 꼭, 꼭. 예. 1336번님.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파생입니다. 약속의 땅. 예.
0: 우리 1336번이 꼭 오늘 받아주셔야 되는데.
1: 예. 몇 년 방학인지 어쨌든 방학생인 건 분명히 맞은데. 예. 일반자로 갑니다.
0: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어?
0: 전화를 안 받으셔요.
1: 안 받으시네.
0: 오늘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좀 있네요.
1: 예.
0: 자,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한 번만 더.
1: 네, 한 번만 더.
2: 한 번 더.
1: 한 번 더.
0: 화장실 잠깐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1: 예, 한 번 더. 아마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요. 이 전화 받으면 삽니다. 네. 물에서 건져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1336번님.
0: 제발.
1: 예.
0: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생.
1: 예.
0: 아, 이분 전화 연결되면 갈 것 같은데. 아유, 전화를 안 받는다.
1: 아, 이런 참. 오늘
0: 그러면
1: 예.
0: 제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아쉬워서 이분 한번 또 한번 해 볼래요. 아까 7년 방학생.
1: 예.
0: 주여 주여.
1: 2305번님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다니까.
0: 그러니까
1: 가실 거라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자 2305번님
2: 아
0: 주여 제발
2: 제 주여 삼창해 하나요?
0: 주여 삼창. 주여 삼창.
2: 네. 이렇게 간절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1: 예. 간다니까.
0: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싶네 지금. 아.
1: 이게 좀 이게 메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이게
0: 안 받습니다. 아, 예. 안 받습니다.
1: 예.
0: 자, 혹시 오늘 지금 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방학이다 옆에 방학생이 있다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시겠어요? 본인이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옆에 방학생이 있다. 자, 9640번님 시아버님 전화 전도하고 싶다고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시나요?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할게요. 전화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가 많아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요라고 하셔도 좋고 방학생, 방학, 무교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 예,
0: 지금
1: 예.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직접 문자를 주시든지요.
1: 예.
0: 옆에서 한번 좀 주세요.
1: 예.
0: 옆에 방학생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1: 야, 모교생 있어. 모교생 있어.
2: 네.
1: 모교생 있어.
0: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301번님 전화 갑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4301번님 일반 전화.
3: 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본인이 무교 맞으세요?
3: 아니, 제가 무교가 아니고요.
0: 예, 예. 옆에 있어요?
3: 저는 집사예요.
0: 예, 예, 옆에 있나요? 혹시 무교생?
3: 근데 옆에 계신
0: 예.
3: 문상욱 선생님이
0: 누구 어떤 선생님?
3: 장애인이신데 예? 문상욱.
0: 예.
3: 선생님이 시각 1급 장애인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2: 아, 예, 예, 기타리스트.
0: 예, 예.
3: 그래가지고.

0: 그리고
1: 예.
0: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꼭이 새끼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게끔 하고
1: 네,
0: 싶었어요.
1: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문상호 선생님.
0: 문상 꼭.
1: 문상옥. 시각장애인이시고, 기타를 잘 치시고.
0: 네,
1: 자,
0: 하나도 안
1: 한번
0: 보이시는데
1: 바꿔주십시오.
0: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 잠깐만요.
1: 예.
0: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극동방송국.
2: 예,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문상욱님,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극동방송
2: 반갑습니다.
1: 가끔 들으세요?
2: 예, 요즘 뭐 조금씩 듣다
1: 조금씩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가보셨나요?
2: 예, 이제 안 나갔는데요. 이제 뭐좀 나가려고.
1: 예.
3: 예.
2: 좀
1: 자,
2: 뭐
1: 이번 기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2: 담배
1: 이렇게
2: 피우고요.
1: 우리 문상욱님을 부르고 계시니까 오늘 계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무교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3: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멘.
1: 문상욱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2: 예,
1: 하나님께서
2: 예.
1: 문상욱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 꼭 교회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 끝나고 선물관에서는 전화를 드릴게요. 오늘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예.
1: 와. 자, 우리가
3: 갑자기 지금
1: 뒤늦게 막 이렇게
3: 강아지가 막 터졌어요.
1: 뒤늦게 막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요.
3: 예.
1: 일단은 다 못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지만 이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해볼게요.
3: 예. 와. 예, 방학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 자.
3: 예. 예, 방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 뒤늦게 좀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고 있어가지고.
3: 예.
1: 자, 우리 옆에 20년 방학 동생이 있다고요?
3: 예.
1: 8813번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혜숙님께 전화 걸고 있습니다.
4: 연결이 되지 않아. 비 후 소리.
1: 일반 전화라서 이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3: 예. 3825번님. 김혜숙님 전화 받으시면
1: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3: 예.
1: 언니한테.
3: 예. 받아보시면 20년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1: 김혜숙님 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김혜숙님 언니.
5: 여보세요.
1: 예예 지금 운전 중이시죠?
5: 네네.
1: 아 운전 중이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김혜숙님 옆에 있어요.
5: 예.
1: 김혜숙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언니한테 했는데
3: 아, 그럼
1: 우리 언니가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5: 예, 동생은 옆에 있어요.
1: 동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5: 예, 너무해.
1: 너무해 진짜. 나한테 말도
3: 아니요,
1: 없이
3: 근데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
1: 중에. 저 김혜숙님. 김혜숙님.
3: 받으시면 돼요.
1: 김혜숙님 지금 좀 당황스럽죠?
5: 네.
1: 갑자기 너무하고 진짜 예.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3: 왜?
1: 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언니가 하도 좋은 게 있어서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3: 사실 구원은 당황스러워요.
1: 그러니까
3: 예.
1: 지금 방송에 나가고는 있어요. 너무해 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혜숙. 김혜숙님 20년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5: 네.
1: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

0: 주시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해도 오늘 하나님 그 음성을 좀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아, 이번 주에 교회 나가셔야 돼.
0: 그러니까.
1: 이미 작정된 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0: 하나님 부르고 계시니까.
1: 부르시니까.
0: 우리 김혜숙님, 오늘 절대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도 저희가 마련하고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2: 네.
0: 옆에 언니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2: 네.
0: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예. 네. 알겠죠?
2: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2: 예.
0: 예. 예.
1: 아, 시간이 없어.
0: 아, 시간이 없어요.
1: 예.
0: 오늘 뒤늦게 막 터져가지고.
1: 예. 아, 저, 뭐 문자, 제가 이따 전화 다 할 거예요.
0: 제가. 문자도 뭐 뒤늦게 지금 뭐 방학 계속 오고 있습니다.
1: 예. 예. 제가 다 전화합니다, 오늘.
0: 다음에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우리 개복교회 오늘 고현 집사님과 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예.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으냐? 그 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으냐? 오 거짓된 혀여, 주가 너를 무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요, 말라깽이 나무로 만든 불타는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매색에 살고 있고 게달 사람들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했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네 문 안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단단하게 연결된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입니다. 급류가 우리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가 그들의 이에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물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곧은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소서.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예수나무교회가 시작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모두 소망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35장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또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시지요? 37장에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이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한 물로 인하여 이제 점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고 푸르러지는 역사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들을 보면 여러 지류들이 모여져서 한 강을, 큰 강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직 성소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강의 그 줄기의 시작이 오직 성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내 삶에 흐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 흐르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린 이 은혜가 오늘 그것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발목에 닿고 그리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다가 헤엄칠 만큼의 깊은 물까지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황무지가 변해서 생명이 되고 사해, 다시 말하면 죽은 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바다가 변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져서 물고기가 뛰놀고 어부들이 있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게 하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는 땅에 있던 그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 은혜를 기대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미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은혜의 강물 아래 온전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에스겔 4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을 주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임하는 곳곳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해도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곳이라도 이곳은 소망이 없어, 이곳은 열매 맺지 못해, 이것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어, 이곳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서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살린다. 그것은 단순한 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들의 삶을 살리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가면 우리 모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는 표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냐? 누구든지 소망 없느냐? 누구든지 죽어 있는 사회와 같으냐?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가는 자마다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든지 목마르든지 죽어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 아래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일어서서 우리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고 계신가요?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일 속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내 삶에 흐르고 있는지를 살피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측량해 갈 때에 측량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강물 아래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예,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발목은 구원의 시작이다. 무릎은 기도의 자리다. 허리는 순종의 자리요. 이 강은 전적인 헌신의 자리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이제 겨우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당신은 있습니까? 허리에는 허리를 동이고 힘써 일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힘써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오늘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그리고 허리 신앙이 있다.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주님 앞에 잠겨 사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발목 신앙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잠겨 있지만 내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목에 물이 차도 처벅처벅 내가 움직일 대로 가잖아요. 근데 무릎까지 차면 조금 더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 강물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허리에 차고 내가 목에 차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발목의 자리에서, 그찬 자리에서 계속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는 건 아닌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온전히 주의 은혜에 잠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리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질문들이 생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이라. 그렇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래 온전히 잠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건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못 박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겨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건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나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에 적었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십자가에 걸리었다.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서 서성이는 내 모습을 보니 괴로웠던 사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행복하다. 너를 살리고 내가 죽었으니 내가 행복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내가 행복하다. 이 시인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자리에서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구합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게 아닐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처참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럴 때 다시 내 모습 속에 나도 행복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은혜의 강물에 내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강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 아래 잠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덧 보니까 나는 주님의 길에 서 있지 못한 것 같고, 어느덧 보니까 나는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린 것 같고, 어느덧 나는 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이 주님과 교제했던 내가 찰박거리는 그 강가로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던가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그 물이 말랐는지, 어디서부터 그 강이 끊겼는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어디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는지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저 성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까지 다시 당도하여 그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은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는 은혜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에까지 이르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그 바다에서부터 점점 강에까지, 그 강이 좁아지는 곳까지, 그리고 저 성소에 스며나온 그곳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성소에서 주님과 내가 마주할 때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까지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그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니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했던 게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 다시 자랑할 게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읽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랍니다. 어떤 마을이 이제 간척지를 이루고 강 옆에서 그리고 겨우 이제 씨앗을 뿌리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강이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일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물이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한 그곳의 노인이 이걸 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지금 이 정도 비가 온다고 해서 이 강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위에도 모두 말라 있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에 한 곳에 강물이 다 모여 있는데요. 위에서 산사태가 난 것인지 진흙과 흙으로 그리고 나무로 그곳이 막혀서 댐처럼 그렇게 위에서 막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치우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강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흐르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야, 끝났어. 이제 소망 없어. 이제는 이 강물이 이 정도로 말랐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어디서 말랐는지. 어디서 막혀 있는지, 어떤 곳에서 주의 은혜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것은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것이 왜 죽은 바다가 되었느냐 하면 염도가 보통 10배 정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막혀 있고 그리고 그곳이 계속 증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새롭게 계속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흘러내리는 역사가 임한다면, 그곳이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온전히 다시 회복될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막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주의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 좌우에 다시 한번 나무가 소성케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어서게 만드는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강물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약재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또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근원이신 십자가 앞으로 설수 있겠는가? 이것을 왜 그러면 망설이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이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될까? 제가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어요. 그곳에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10살짜리 그 사나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 네 아빠가 이곳에 산에 올라올 때

0: 큰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 더 커지고, 쳐다보면 무서워서 쳐다보면 더 커지고, 무서워서 다시 쳐다보니까 너무 커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줄 알아? 그게 뭘까요? 할머니가 그래요. 도깨비야. 그러더라. 도깨비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삶에 왜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까? 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 십자가에 나아가지 못할까? 또는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쳐다보는 게 계속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게 도깨비예요. 뭘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내 눈앞에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낙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라는 도깨비예요. 그걸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커져요. 또 생각하잖아요? 더 커져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바라보면 예수님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의 강물에 더 깊이 잠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은혜의 강물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우켜먹고 사느냐고. 칼빈, 누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쯩근이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게만 뭐예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제

0: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책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던 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선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보화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수아서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매우 강력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을 자랑하리로다.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지금 우리가 치면은 최신형 전차, 뭐 미사일 이와 같은 첨단 무기였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본다면 이런 무기를 보유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도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 전쟁을 친히 주관할 것이고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했던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강력한 대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광주동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붙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적은 사실 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침투해 들어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려요. 때로는 삶을 포기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를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감히 나를 정복할 수 없어요. 감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성경에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1년 정도 신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을 하죠. 가나안 땅 목전에 이제 막 다다랐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것이 어떤지를 한번 둘러보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청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한 거예요. 바로 그중 한 명이 누구예요? 갈렙인 거죠.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특히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는 힘이 세기로 소문한 아낙 자손도 있더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짙은 두려움의 먹구름이 드르겠던 거예요. 반면에 정탐꾼자 한 명이었던 갈렙은 달랐어요. 그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고 강력히 호소했어요. 왜 망설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곡히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절망에 쌓인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

돌아가자고 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갈렙과 또 한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행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 듣고 오히려 분노했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으면 이 두 사람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생을 마쳐야 했어요. 다만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대단한 호칭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히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때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과정에서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갈렙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갈렙은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갈렙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침묵을 깨고 노인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다시 나타난 시기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간 정복한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주라고 명하셨을 때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선 거예요.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두 거목이 다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에 담겨 있어요. 모세는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낙심하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덧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탐꾼이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힘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이렇게만 보면 마치 그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가 달라고 요청한 땅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농사짓고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부이라고 불리는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더구나 그 산지에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에 떨게 했던 거인적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받을 때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어요. 따라서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면은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세력을 싸워서 무찔러야 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각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아야 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 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어떤 땅이요? 좋은 땅. 여러분들 거친 산지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땅, 그런 땅을 갖고 싶잖아요. 더구나 자신들이 정복한 땅 안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되죠? 두렵죠? 불편하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진짜 불만을 제기한 지파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갈렙이 직접 나섰던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어요. 여호수아보다 약간 적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면은 가장 노령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갈렙의 위치 정도면요,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험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더구나 그곳에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에 떨게 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 누가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갈렙 보세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저들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감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그 노인 갈렙이 저 험한 산지로 내가 가겠다는데 좋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놓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갈렙은 땅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사역의 짐을 함께 지고자 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정탐꾼으로서 옳은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졌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갈렙 보세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요.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가 정탐꾼으로서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나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과거에 그 역시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크고 견고한 성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는 똑똑히 봤어요. 그렇지만 그는 윤을 전당군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친 환경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45년이 지나 노인이 된 갈렙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가 달라고 지목한 헤브론 산지에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척박한 산지에 달라고 외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내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 같았다고요. 그는 여호수아처럼 공동체의 전면에 나선 지도자의 직책을 맡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서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어요. 삶으로 신앙의 본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요구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하, 저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났나? 그게 수군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라며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그 당당한 기계를 보면서 안일함에 빠져있던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했을 거예요. 그는 비록 화려한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갈렙은 85세 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뛰어넘는 그 열정을 보여준 거죠. 자신의 처지나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고 싶어도 나가라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법적으로 은퇴할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은퇴를 하면 내려놔야 하는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또 체력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만 빠져야 되는 생각부터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륜을 통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허락하는 난 사역의 자리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몇몇 교회를 이전에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을 좀 보았어요. 은퇴를 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을 지켜봤어요. 은퇴하신 성도님들이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어요.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의 교회 생활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사역을 고민하고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일은 법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역은 힘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갈렙이야말로 이것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요 어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축교 세우곤 해요. 맞아요. 그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이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해 못지않게 갈렙도 영웅이에요. 모두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갈렙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갈렙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계신다고 믿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비록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어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누가 알아두지 않아도 꾸준히 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영웅들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금대위 원래 선에서일까요? 인내심이 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도 여러 시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고비를 겪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어른들이 꼭 필요해요. 그 살아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광주 도암교회를 섬기고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은 사실 저는요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세요? 바로 광주 도암교회를 섬기는 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영웅들이 우리 광주 도암교회 곳곳에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더 넓은 사명을 맡게 되는 과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아낙 자손은 누구예요? 진짜 무서운 적은요 사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오는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라고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그는 두려움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의 먹구름을 물러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어요. 얼마나 그때 설레는지 몰라요. 비행장에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제게 오더니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걱정이 됐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고 비가 오고 있다니까요. 비행기가 뜨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떴는데 천둥 번개가 비행기를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타고 싶지 않은데 또 굳이 아버지가 괜찮다면서 손을 이끌고 태우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이륙한 비행기가 어느덧 구름 속으로 딱 들어가요. 캄캄해요. 근데 잠시 후 먹구름을 벗어나니까 그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그 태양을 잊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그 밑에 천두번개가 치고 있고 강력한 비가 내리고 있어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있더라.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신앙생활 할 때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나의 빛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숨 쉴 때 많아요.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뭘 공리하다 한숨 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기회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0: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까지 나를 이끌었고 앞으로의 내 삶을 이끌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라고요. 갈렙은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다니까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서 그 광야로 나왔지만 그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척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40년의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갈렙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 했어요. 백성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난리치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렙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좋게 펼쳐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을 내쫓아야 돼요.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갈렙은 겪고 온 거예요. 85년의 세월이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지쳤을 거예요. 다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부터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의 갈렙을 만든 거예요. 8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다 됐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갈렙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또 이 자리에는 젊은 세대도 계시잖아요. 85세의 갈렙도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갈렙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누가 진짜 신앙의 영웅이에요?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갈렙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하늘 보는 거, 나이 드는 거, 바람 소리 듣는 거,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시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막 지어지더라고요. 아이가 공짜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른의 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해서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당연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숨을 쉬는 일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도, 바람 소리를 듣는 일도 모두 특별한 선물처럼 바라본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잠시 바쁜 걸음을 늦추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에게 참 많은 하루, 6월 2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과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죠. 현실은 같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기보다 좋은 것을 발견하려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공기 마시는 것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선물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반갑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말이죠. 오늘 남은 시간만큼은 부족함보다 은혜를, 걱정보다 감사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퇴근길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시거나 저녁 식사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딘가로 이동하시거나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아직 퇴근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행저질라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또 내일 빨간 날이잖아요. 행복한 저녁 되실지 믿습니다. 아,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어쿠스틱 아이빅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왔어요. 생각해보면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 가진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같은 하늘을 봐도 어떤 사람은 구름 많다고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구름마저 아름답다고 말하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만 세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떠올리죠. 근데 뭐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삶의 온도를 크게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죠. 어떻게 보면 환경은 부족했지만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요, 조금 더 평안해지고요, 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6634님 문자 남겨주셨고요. 9507번님 반갑습니다. 0015번님, 4420번님 반갑습니다. 네, 0620번님, 찬양 들으면서 퇴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저녁이에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프닝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일 없는 하루라고 생각하면 뭐 별일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은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별일 없는 게 은혜입니다. 무탈이 은혜다. 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06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듣고 왔고요. 이어진 곡은 프롱갓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홍장로가 간다 코너 대신에 여러분과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우리 0620님 딱 아시고, 손경민 목사님 찬양까지도 신청해 주시고, 은혜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 메시지 짧게 함께 하고요, 찬양까지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저의 삶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곡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을 평탄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광야 같지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저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어머니도 혼자가 되시고 저희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에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던 공장도 마침 그때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길바닥으로 이제 나앉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겨다니죠. 1년에 4번 이사를 가도 어떻게 알고 집을 찾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빚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두 명의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다 찾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참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28살이셨고 한껏 꾸미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나이였는데 그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산후보조 도우미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쪽 손에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0: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머니만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결심을 해요. 네,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나이를 말하면 다 안 된대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배달하는 곳에서 배달 구함 자신 있게 찾아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경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저 어린이 자전거 있습니다. 그때부터 석간신문을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면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신문을 돌려요.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러다가 석간신문이다 보니까 밤이 금방 찾아와요. 그 별들이 보이면서 빛이 새어나오는 가정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정은 또 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근데 몰래 그곳에 신문을 두고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아주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마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먹고 싶었던 거를 사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인생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6학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요. 아주 작은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으면 손님들이 물어보죠. 너 왜 이런 일 하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구두만 닦아요. 구두방에서 보는 제가 앉아있는 세상과 그 방 밖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 식사하고 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일이 되면 일당으로 주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일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되었는데 대학의 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미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카드를 누가 만들어서 그거를 다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모아봤더니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는 전우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사례비는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생활로도 부족한데 빚이 오니까 어머니와 둘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안 갚으면 우리 집에도 이제 딱지가 당연히 붙겠지만 우리 이 일을 하신 분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어머니와 둘이 상의하다가 갚아주자.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전우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팥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저는 3년간 일을 해요. 뭐 다른 일도 병행했지만 3년간 일을 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너무 잘했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건장한 청년이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 같아요. 네, 우리 남자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다시 재검이라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간 기능 이상이래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군생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3개월 치료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치료하고 다시 병무청 갔더니 또 간 기능 이상 병명이 나왔어요. 다시 3개월 치료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3개월 치료하고 왔더니 군의관님이 면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신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젊은 마음에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군의관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 지금 돌아보니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 가까운 시일 내 간경화 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치료하세요. 군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주는 그런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 중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간이 조금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는지 간이 굳진 않았는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혀 행복한 모습이 없죠. 가정도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받는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갚아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고 행복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저의 마음이 항상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40대가 되어 돌아봤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도 버림받고 나도 버림받고 우리 가정은 이미 실패했어. 너 불행하고 나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새벽에 저를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자녀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우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냥 울어요. 그럼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울다가 다시 어머니한테 기대서 잠이 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모든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도 집에 돌아가죠. 저는 학교를 가고 어머니는 일터로 가서 가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오시면 저는 혼자 보통 잠들어 있었는데 자다가 자꾸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어느새 돌아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나 몰라요. 그냥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미 배신도 당해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붙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3일 또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힘든 일 있으시면 일주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20일 가까이 오니까 몸이 못 버텨서 물을 끓여 드시면서 버티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참 저축하고 하실 때도 많은데 토요일이 되면 동네 친구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천국 가. 항상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할 때 절대 한 번도 비굴하게 한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김을 팔러 다니실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피곤하실 텐데 주일날 교회 일찍 가요. 강단 청소하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예배 성가대 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중간에 구역 예배, 그리고 7시 저녁 예배. 어떨까요? 너무 지겹죠. 네, 어린이로서는 지겨웠어요. 처음엔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잘 오셨다고 하고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먹을 것 챙겨다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볼 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 메시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우리의 참 행복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 하니의 행복 함께 하셨고요. 여진곡은 니아 메릴과 엘리샤 메릴이 함께한 I Have Decided,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신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어요. 아, 어느새 오늘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또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를 무사히 지나오게 하신 것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은혜 위를 걸어가고 있죠.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삶에 많은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죠. 오늘 밤은 부족한 것보다 받은 은혜를, 또 걱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선거날인데요.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0: 주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도리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사울왕이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거죠. 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제 내용을 보고해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다윗이 가만히 사울왕 옆으로 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사울왕 곁으로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뺀 거죠. 여러분 옷자락을 살짝 뺐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죽일 뜻이 있었으면은 왜 옷자락을 베겠습니까? 목을 베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뺐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사울왕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을 살짝 뺀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옷자락을 살짝 뺐는데 그 옷자락을 살짝 뺀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뭐 사울왕을 찌르거나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울왕은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사울왕은요 다윗이 충성을 다했던 왕이고 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군사 3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을 찌른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뭐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다윗이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죄인데 다윗이 지금요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래요. 입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그 작은 죄에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 있었을 때는 정말 영성이 절정으로 살아있었어요. 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0: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해서 임신이 돼버리죠. 근데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여러분 다윗이요. 1년 가까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그 죄악을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도 그게 자기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책망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뭐 이렇게 작은 거, 뭐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옷자락 살짝 벤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찔렸던 다윗이 지금 뭐예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범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거대한 죄악을 지어놓고 그렇게 무덤덤한 모습으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도 못 알아먹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전에는 왕의 옷자락을 벤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오늘은 한 여인을 간음하고 또 충신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날에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뭐 작은 거,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에 마음이 꺼리껴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사람이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봐도,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해도 아무런 죄악에 대한 거리낌 없이 요즘 다 그렇게 하면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전혀 죄에 대한 갈등이 없는 거죠.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죄를 죄인 줄조차 모르고 남들은 다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조금의 양심에 찔림도 없이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영적으로 입새에 있는 작은 죄악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작은 죄에도 크게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에 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본문으로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우리가 해바라기 하면 특징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해가 남쪽으로 가면 해바라기가 남쪽을 향하고 서쪽으로 가면 해바라기가 서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거듭난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그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구체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인생길은 어두운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돌이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습니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개가 이게 쉽지 않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너희가 돌이켜 너희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의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주요 모토가 예수천당.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천당을 그것을 딱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불신 지옥이라고 딱 써. 예수천당. 그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처음 증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다가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기가 참 이 말이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쁜 말 안 하고 항상 경어로 존댓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찻집에서 카페에 커피를 주문해도 커피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커피가 왜 님입니까? 그래도 워낙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커피에다도 님자 붙여가지고 커피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찌 감히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 그런 엄청난 무서운 말을 어찌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아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없어진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뭐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지옥,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시지 왜 상관하시는가? 아 하나님 저 귀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자식을 항상 돌보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머니 사랑보다 천배만배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죽든 말든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한다. 우리가 육체를 가질 때는 회개하기가 쉽고 사실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마치 용암이 분출되어서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굳어버리면 그건 바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이 굳어져 버렸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좀 징계도 내리시고 어느 때는 해와 비를 내리사 복을 내려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죄를 짓는 자가 죽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해 뭐 당연히 자업자득이고 죄를 지어서 제가 죽은 자기 스스로 죽은 것을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자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기간을 주신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감으로 영생복락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회개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거짓된 회개는 슬피 울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울고 안 믿는 사람도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고 하면서 그냥 통곡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웁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참 그건 어떤 면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도 이와 같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해서 돌아온 배고픈 중에 야곱이 좀 약간 교활한 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맛있는 팥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판다고 선포하고 팥죽 먹고 갔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삭이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에서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큰아들은 그 기회가 떨어지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 그리고 나서 큰아들 에서가 왔을 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도 통곡하며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오늘 우리가 그냥 시험에 떨어지면 울고 취업에서 안 되면 슬피 울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럴 때 돈도 없고 그래서 멸시 안 받으면 슬피 울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그건 자기 자신의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시인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잠시 내가 슬피 울면서 통곡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하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것만 해도 그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 좀 공부 잘했으면 될 것을 아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내가 승진했을 것인데 인생에 후회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후회 중에 후회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이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냥 유다가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이 걸려가지고 자기 잘못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한 것이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아, 자기 죄를 범한 걸 아는 거예요.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나 유다는 우리는 천국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도 죄책감이 있고 은 30 돈 나 이거 안 받겠다 해서 성소에 그냥 집어던지고 가서 죽었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후회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후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로 다시 쓰러갔는데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는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자기는 여전히 마음이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큰 소리로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 사흘 뒤에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해서 그냥 외치고 가서 하나님 제발 이 성 망하게 해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은 전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한 사람이 된 것은 니느웨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후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후회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했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후회하고 가롯 유다는 자기 길로 가서 스스로 죽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해도 그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와서 말로만 한 시간 기도하고 나가서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 아 회개가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큰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큰 아들이 넵 하고 당장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뿐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아, 이 더운 여름에 내가 나는 친구들하고 저기 냇가에 가서 당 백숙 내가 끓여 먹기로 했으니까 못 갑니다. 실소이다 그랬어.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명을 어기고 갈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식이 올바른 도리가 아닌가 다시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었습니까?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 말로는 냅하고 금방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밖에 나아가서 또다시 잘못을 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개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개는 많이 하되 슬피 울고 아 고통당하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병들게 했다니까 왜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 흘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후회만 하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로만 순종합니다 하고 매일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거짓된 회개랍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라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인격은 지정의의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의 세 요소대로 회개를 하는 것이 전인적 회개고 참된 회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지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인.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 그 자녀가 부모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애를 불러다가 꾸짖고 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또 어머니가 회초리를 든 것을 보고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비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버지 생각과 다르고 또 자기가 배우는 것이 부모의 경험 세계보다 적기 때문에 자기가 이 행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잘못이고 또는 사회적인 법규를 어긋난 것이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모의 그런 화난 얼굴을 보고 아 무조건 잘못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회개는 지적 요소를 결의한 것이고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일단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년 뒤에 지나서 회개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왜 회개하냐? 그때야말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 그때 어머니의 상황이 이런 거였었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정말 어머니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친정어머니한테 휴대폰을 한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친구들하고 닭백숙 먹다가 웬일이냐 그걸 물어보면 어머니 죄송해요. 아 이게 무슨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린 것으로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야 딸이 깨달은 어머니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그 지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요소가 회개하고 그 지적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아 이제 시집간 딸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인 요소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고 깨우쳐서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옛날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멀뚱멀뚱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 정적인 요소가 이제 깨우쳐주고 회개가 되는 거죠.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지적인 회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알고 그야말로 통곡했으니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이 의지적인 회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적, 정적인,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것이 진짜 회개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회개에 이른 것이고 물론 그때에도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헤매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 진실의 산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서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기의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한 그것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생각나는 것은 다 기록합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이웃집에도 자주 들락달락 해가지고 이웃집에 꿀을 계속 퍼먹고 그 주인은 아낀다고 안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꿀이 반병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웃집 꼬마가 매일 와가지고 살금살금 와가지고 한 숟갈씩 떠먹는 것이

한두 달 지나가니까 아이 꿀병이 반병으로 줄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 꿀 한 단지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이와같이 꿀을 먹었으니까 아 이거 보상합니다. 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범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것 같은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하고 아 히브리적 시적 표현으로 다윗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침상의 요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그 당시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무수하게 흘렸다. 그러다 흘리다 보니까 다윗이 한 얘기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원죄의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다 보면 죄의 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첫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에 따먹었어. 원죄. 그 죄악의 인간 중심의 욕심이 계속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내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얘기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다윗이 자기 자범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아, 이 죄악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 뿌리 깊은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웬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냥 수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텐데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야 겨우 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엘이 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버림당할 만한 깊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의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 우리 전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과 발에 때가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니다 보면 항상 손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발이 때 묻은 죄는 항상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서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위대한 역사는 온 땅에 선포되어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가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는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두 메시지, 두 주제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그리고 이 놀란 메시지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48절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약간 변화시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 지금 똑같아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0: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증인으로 행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온 땅끝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할 일을 주신, 우리에게는 따라사세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합시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화무십일홍입니다. 그죠? 꽃이 만발해도 열을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참된 회개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왔은 즉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 나에게 소명 중에 소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주옵소서.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이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6월이 성큼 다가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를 함께해 주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5879번님께서 제가 또 어느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늘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의 신청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6월 한 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0: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만찬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이야기, 마지막 만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0: 모든 것이 갖춰진 다락방을 찾았죠. 거기엔 식탁과 등잔, 또 포도주와 과일, 고기와 빵 등이 정말 풍성하였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찾아와 며칠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다락방은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쯤 음식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여인들은 준비를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료들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죠. 베드로,
1: 네?
0: 선생님이 안 계신 우리 인생이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 아유, 무슨 말이야?
0: 전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3년 전에 배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건 꿈도 못 꿨을 텐데.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가 맞으시죠?
1: 아유, 당연하지 요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만 해도 딱 알 수 있잖아.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야?
0: 아니요,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전 단지 그냥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궁금해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나의 뭘 보시고 선택해 주셨을까요? 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전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을 뿐이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도 호수에서 그물망을 던지며 계속 어부로 지냈을 거예요.
1: 아마 그랬겠지.
0: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베드로, 전 가끔 제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1: 이해하고 말고. 나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어부란 직업도 그리 나쁘진 않잖아.
0: 그렇죠. 베드로, 우리가 밤새 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요?
1: 아, 나한테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날?
0: 예, 고기를 잔뜩 잡아서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요.
1: 아, 그래. 그때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본 건 처음이었어. 너무 무거워서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걱정됐을 정도니까 말이야. 3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환희와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어.
0: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1: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
0: 그리고는요?
1: 그리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
0: 그때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어요. 다시 그냥 어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저도 변했거든요.
1: 네 말이 맞아. 너무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너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나 역시 많이 바뀌었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이 안 돼.
0: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1: 이제 더 어두워졌군. 유월절이 시작된 거야.
0: 그러네요. 가서 등불을 켜놔야겠어요.
1: 자, 이 정도면 준비 다 된 거 맞지?
0: 아, 베드로, 음식이 식으면 안 될 텐데.
1: 그러게.
0: 도착했나 봐요.

0: 요아스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1: 예, 가야바 주인님.
0: 대체 뭘 하느라 이리 늦는 거야?
1: 글쎄요, 이제.

0: 저도
1: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다 말고 주제 파악을 해야지.
0: 예, 주인님.
1: 올 때가 됐는데 군사를 모아서 염탐꾼을 만나고 오기로 했는데. 예,
0: 주인님. 주인님도 함께 가시려고요?
1: 난 당연히 안 가지. 널 데리러 올 거다.
0: 저요?
1: 이 중요한 문제를 로마인들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0: 하지만...
1: 그렇다고 요아스가 내 공훈을 가로채는 것도 싫단 말이지. 그러니 네가 내 대신 가서 갈릴리 선생을 잡아와야겠다. 그들이 올 때가 됐으니 나가봐.
0: 예, 주님.
2: 뭔데? 나도 몰라.
3: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2: 베드로, 저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4: 그러게, 나도 그게 궁금한데.
3: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4: 요한, 저게 무슨 뜻이야?
5: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베드로, 유월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4: 나도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십시오.
3: 모든 만물의 왕,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유월절에 불을, 촛불을 켜라 명하시는 주 하나님에게 복이 있도다. 요한, 불을 붙여라. 모든 만물의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 하나님에게 복이 있도다. 모든 만물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과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6: 아멘.
3: 자,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4: 이런...
2: 왜 그래?
4: 네가 맞았어. 요한하고 내가 빠뜨린 게 있어.
2: 어? 그게 뭔데?
4: 아직 발 씻는 절차가 남았잖아.
2: 그런데?
4: 대야를 준비 안 했어.
2: 베드로, 선생님은 대야를 갖고 계신데.
4: 에?
2: 아니, 선생님이...
4: 선생님.
2: 선생님께서 지금 요한의 발을 씻겨주고 계셔. 지금 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하잖아. 저, 베드로,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내 발도 씻겨주시겠어?
4: 선생님, 제 발도 씻겨주실 건가요?
3: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4: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3: 베드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4: 그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3: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임의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만물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온 과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6: 아멘.
3: 우린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기억한다. 온 만물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의 곡식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0: 몇 세기 동안 우리 선조는 무교병을 놓고 유월절을 기렸지. 이 가운데 있는 무교병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2: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1: 주님의 몸? 어떻게 빵이 몸이 될 수 있지?
2: 게다가 당신을 기억하라니.
0: 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즐기도록 하자꾸나.
3: 또 요원, 저 접시 좀 줘.
1: 저 베드로, 응? 선생님을 좀 봐. 뭔가 이상해.
2: 주님,
1: 다시 불러봐. 뭔가 이상하다니까.
2: 주님, 괜찮으세요?
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1: 네?
2: 누가? 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는 건가요?
1: 전 아니죠, 주님.
4: 저도 아니죠, 주님.
2: 요한, 주님께 가까이 가서 누군지 여쭤봐.
5: 주님, 그가 누굽니까?
0: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6: 주님, 그게 전 아니겠죠? 왜 다들 날 쳐다보는데?
0: 유다, 내 할 일을 어서 하여라.
6: 저는
0: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6: 전
1: 뭐야?
0: 이제 인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온 만물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과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어린 자녀들아, 난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2: 하지만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0: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0: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2: 예? 아닙니다! 전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1: 저도 그렇습니다. 예.
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모두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그래, 어차피 지금까지 날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

0: 바람 소리 때문에 괜히 웃었어요. 선생님은 죽어 마땅해. 아니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제지해야 한다고. 저들 모두를 누군가는 아니 죽어야 해. 아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긴 어디지? 그 자를 찾아야 해. 그 자를 찾아야 해. 이름이 뭐였더라? 그냥 다 잊고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1: 유다. 유다 너야?
0: 누구야?
1: 나 요아스. 시간 딱 맞춰서 잘 왔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0: 잘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1: 아 이러면 안 되지.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일어나야 할 일이잖아. 너도 알잖아. 너도 나중엔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걸 느끼고 뿌듯해할 거라고. 우린 우리 역사의 영웅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영웅 유다. 자, 더 늦기 전에 시작하자.
2: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3: 아니, 지금 설마 작별 인사하신 거야?
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이제 여길 떠나자.
4: 이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을 뚫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걱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셨죠. 악한 세력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그 중풍병자는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를 사랑으로 맞이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께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할 때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만찬.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이현주.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힘든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거운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흐릿해지기 마련인데요. 잊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4살 때부터 매일을 거의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는 기억의 고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창구가 무한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을 가진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 없는 기억을 지워내야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은 뇌의 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일은 잘 기록하는 잘 잊고 잘 기억하기로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우리를 그런 길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이치,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페르푸스의 No More Night, 마이클 잉글리시의 In Christ Alone, C.C. Winans의 Alabaster Box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모래사장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 구간을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걸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윌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비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신화 작품으로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을 알아두었다가 실수인 척 편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굴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편지를 받았을 땐 답장을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봐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만 답장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변호사 시절에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뒤에는 결단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존중함으로 다가가고요. 결코 비난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비평 많이 하죠. 비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면서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실 곡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장미꽃 위에 이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감사한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3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자란 지성과 이해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깜깜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로즈엠의 발걸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약의 여호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최정원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답답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맡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이나 권력 또 명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당신께 나와 근심 걱정을 편하게 얘기하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기대와 또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365번에 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같은 약속도 있으시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걱정거리 또 근심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 근심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가 중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거나 탈북에 또 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내용을 보도된 것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

0: 청소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였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1: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양에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맹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1: 네.
2: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을 들끄는 가운데
1: 네.
2: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2: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2: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2: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2: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었지 않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2: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2: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탈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렇죠.
1: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0: 네.
1: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0: 네.
1: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0: 네.
1: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애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읽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0: 네.
1: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0: 네.
1: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0: 네.
1: 앞으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0: 네.
1: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문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나토에 파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식 웨딩 서비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K-웨딩 수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익히며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0대 늦가기 박사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논과 양어를 결합한 농법 확대에 나섰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이 사고 예방 명목의 통제 강화보다 절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액화 석유가스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모두 36척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해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일반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높고 화물 저장 기술과 안전설비가 복잡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최근에는 액화석유가스뿐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수요까지 커지면서 관련 선박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 이어 초대형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일의 본부를 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훈련사령부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관 등 모두 4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편성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나토 조직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기술 변화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전력 등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일본의 방위체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자위대 파견 역시 이러한 안보 전략 확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식 결혼 서비스 결혼 정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웨딩 전문 기업 유 모멘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의 한국형 웨딩홀인 더 체플 앳 사이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딩홀은 한국 예식 문화의 특징인 체플형 예식장과 연회 공간 분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과 식사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장과 오픈 키친, 다양한 뷔페 메뉴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회사 측은 결혼 적령 인구가 많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형 웨딩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결혼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축적해온 웨딩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학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캠페인으로 아틀라스가 기본적인 패스와 슈팅부터 고난도 개인기까지 단계적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 복잡한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한쪽 발로 차는 척 상대를 속인 뒤 반대발로 공을 차는 이른바 고스트 라보나 킥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로봇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와 이미지 생성 단계를 넘어 실제 신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4세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축구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주식과 투자 신탁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생활비와 여가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본 20대의 월 평균 투자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취미와 여가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젊은 층은 점심값을 줄이고 의류 구매나 공연 관람까지 포기하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사회의 노후 불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자기 개발까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고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투자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7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 따르면 함정희 씨는 지난해 전북대 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뼈와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하암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온 뜻에 따라

알아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60대 후반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늦깎이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산 콩 연구와 가공 사업에 힘쓰며 대통령 표창과 농업신 지식인 선정 등의 성과를 남겼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삶과 나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늦게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이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논과 양어를 결합한 이른바 논판 양어 농법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지 농촌에서는 논판 양어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강습과 경험 토론, 현장 참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판 양어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잡초와 해충을 물고기 먹이로 활용하고 물고기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생태 순환형 농법입니다. 북한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식량 생산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어 공급과 물관리, 시설 유지 비용 등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지시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사일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양어 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논판 양어를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생활과 직결된 절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최근 사고 방지 대책 월간 종료를 앞두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담당 지역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원들은 교통사고와 화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생활난으로 인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땔감 부족으로 울타리를 뜯어가거나 철제 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물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안전원들이 통제와 교육보다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도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양덕 17도, 평양과 안주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7도, 안주와 양덕 2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삭주와 구성, 희천은 오후부터 자성과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계, 구성, 자성이 13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30도, 자성 28도,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사리원과 신계 14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사리원과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해산과 풍산, 고성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해산 12도, 풍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8도, 고성 23도, 풍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23도, 청진과 운기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녘 주민들의 복음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또 북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북녘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남한의 선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작은 칸막이 안에 혼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귀한 한 표를 비밀리에 행사하죠. 이 짧은 순간도 자유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 평범한 일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마음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한마디의 결과가 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북녘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의 첫 찬송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를 희게 맑히시는 햇빛과도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이미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쥔 하루가 된 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용훈의 해피피치니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 형제 중에서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에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정착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 북녘당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 속의 모습들, 또 기도의 제목들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북녘당을, 그러니까 북한 고향을 떠나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황해도에서 건너는데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길로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걸어 있었어도, 육지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북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너무 멀죠.
1: 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건물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 가지고 탈북하게 되었고 진짜 그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길가에서 자기도 했고 역전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이러면서 진짜 그저 한 20일 만에 그렇게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1: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0: 네네네. 집을 떠나서 거의 그렇게 걸렸어요. 거진 한 달.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무슨 장사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1: 한국 말을 못하는 중국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0: 중국 한족이었어요.
1: 네. 네. 가서 언어를 익히신 거예요, 20년 동안.
0: 진짜 그때 그 금방 그 집에 한족 집에 갔는데 못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 울었어요. 통곡으로 울었어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저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보내달라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떨구겠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약을 한 줌 먹어본 적도 있고 매일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0: 하고 그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 남편하고 이게 애가 나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싫든 나쁘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고 결심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지났어요. 그러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애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애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 아이는 그럼 지금 중국에 있나요?
0: 네, 중국에 다 있어요. 둘이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그 마음이 착해요.
1: 아.
0: 중국의 그 한정 남자, 농촌에 사는 남자들은 마음이 다 착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저 산 거예요.
1: 아이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0: 오고 싶어 하죠.
1: 그래서
0: 지금 수속하는 중이에요.
1: 아.
0: 네.
1: 나중에는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0: 네. 기회가 오면 꼭.
1: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황해도에서 강을
0: 네.
1: 건너셨는데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여정을 사실 결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황해도에 계셨던 가족분들과는 그럼 인사를 따로 나누셨을까요?
0: 승인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장사하러 떠난 것만 알거든요.
1: 아.
0: 네, 장사라 집을 떠난 것만 알고 이렇게 중국까지 온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결을 못했어요. 연락을
1: 아.
0: 전혀. 생사를 모르거든요.
1: 행방불명된 줄 알고 네네네네. 계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또 오셨잖아요.
0: 네.
1: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의 목소리를 금방 또 알아차리시잖아요. 부모님은.
0: 모르겠어요. 알아차리겠는지.
1: 바로 아시고
0: 네.
1: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 네.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0: 그렇죠.
1: 속히 오도록.
0: 네. 하루빨리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1: 아멘.
0: 하나님 나라가 되는
1: 아멘.
0: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1: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선생님의 기도
0: 네.
1: 그리고 곳곳에서의 기도 네. 일본에서의 기도도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0: 네.
1: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0: 네.
1: 그 여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김기선 씨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함께했던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소망과 그 기도와도 같이 아직도 아픔이 서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중보와 복음의 울림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볼 수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따라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된 만남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말은 축복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본문 대목이 그거예요. 아들인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님 애굽 황제께서 보고 싶어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아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아, 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좀 웃으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웬걸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50장이 되거든요. 창세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파란만장하지 않고 험난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동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 형한테 치였지요. 게다가 족장시대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사랑, 그 모든 기득권은 다 형 에서에게 빼앗겼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좀 몸부림쳐가지고 좀 축복권 받는 줄 알았더니 웬걸 잘못돼가지고 야밤에 그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브리테니커에 의하면 한 1500km 된다는데 그 살던 부엘세바에서 무려 한 5주 동안 걸어가지고 터키 남동부 하랑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삼촌 만났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타양살이 했지요. 불쌍해하지도 않네. 여러분이 그랬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해요. 그 먼 거리에서도 믿었죠. 야곱이 삼촌 믿었죠. 그런데 외삼촌의 탐욕 때문에 그랬지요. 또 우리 동네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사기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밤에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한 가운데에 야밤에 몰래 또 처자식 데리고 도망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요? 안 도와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걸 또 외삼촌한테 잡혀요. 하나님의 노심으로 유기를 모면합니다만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휴, 유기 넘겼다 그런데 또 웬걸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충격인 겁니다.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략적으로 A안, B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잠이 안 왔는지 야복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멸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닥쳤어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야곱입니다. 오, 자 그러면 아유 내가 다리는 절었어도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게 저는 웬걸 또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다가 외동딸이 성폭행당합니다. 성폭행당한 걸 알고 성폭행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형제들이 아들들이 싹 다 죽이니 살인자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못된 녀석이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를 또 건드리질 않나. 아이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별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103년 동안, 130살 동안 살아왔지만 도대체 행복한 날짜가 저 야곱에게 며칠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만남,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위대한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가닥이나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만남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만 보게 돼요. 어느 승려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 수십 번 읽고 성경 달달 외워.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만남의 대상 잘못 만나면 야곱처럼 사기나 당하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독생자마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죄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항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사연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애굽 제국에서 멀리 떨어지던 촌동네 야곱이 애굽 최고의 실권자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축복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면에서 이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야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니까 애굽 황제를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축복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변하는 거 보면 인간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간성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래 남을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뭐 한다? 못 참는다. 여러분 일랑 배고픈 일도 없고 남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남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쌍둥이인데 곤이 태어나더니 왜 발꿈치를 잡습니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인간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려 한 210년 동안 과제로 남은 것을 야곱이 너끈히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 열두 아들 모두 열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걸어갔던 그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걸어가면 밀려드는 시냇물에 다듬어지는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맺어야 될 열매도 맺게 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 되니 참으로 소중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갖는 것은 연단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정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별로 연구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종족은 유대인이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흑베들렘 흑수저 출신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변방촌노였던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0: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켈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 조건은, 통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때 바람이 안 보이나 바람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누굴 세워주셨다고요? 부모님 보면 아,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그런 것만큼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입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존귀하고 못하고는 부모 책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부모님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계실 수 없으니까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다음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그게 귀찮다고 휴대폰 가지고 AI를 우선 더 많이 만나요. 무슨 있을 때마다 AI 만나갖고 상담을 해요. 어느 분이 AI에게 상담했답니다. 종말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AI의 답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종말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인공지능은 그런 이단들이 가르친 것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대로 소개시켜주니 그걸 그대로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그저 편하게 그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은 추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지체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좀 하나님 만나며 사세요. 아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매일매일 대통령 만나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면 존귀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틈나는 대로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 살아가는 거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 피조물 그런 것들에 막 만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어도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
1: 나이스만큼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저 말씀대로요. 야곱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기당한 20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거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슬픈 사연

0: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또 치매 걸렸다 그러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의 고난 역경 흘렸던 땀과 눈물 다 사용하셔서 복된 미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자양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문 열어놓고 가져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 아브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화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주하고 속으로 잘못되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절망과 한숨이 메아리 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복된 미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과연 내가 복된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의 과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고했던 뭐 야곱 역시도 축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사건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유지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이것이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순간 이 말씀들은 지금 내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그거예요. 당연히 뿌렸으면 열매 맺겠지요.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쌍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에게 먹구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인 하늘로 증발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닫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내 마음을 확 닫아놓고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문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적이고도 평탄한 사연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대신에 지긋지긋한 산전수전 겪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광야 황무지 사막에 시와 요초가 피는 것 같은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 창세기 40

1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구름이 매우 많이 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역시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게 출발했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에 5에서 20mm, 평안북도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부산, 제주가 20도, 광주와 여수가 19도, 춘천과 대전, 대구, 포항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7도, 평양 16도, 강계와 청진이 14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춘천과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강계와 광주가 30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8도, 평양과 강릉, 부산과 여수, 목포, 포항이 27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신의주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앤프렌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날씨에 이어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피는 새싹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유일한 정답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귀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권능들이 임하시고 권능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이 남한의 교회와 달리 북한 지하교회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들릴지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남한 교회가 처한 상황과 북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죄악과 탐욕이 풍요만을 찾게 만들어버릴까 사실 염려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가나안에서 얻게 될 아름다운 물건과 집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언제 물건을 준비하고 우물을 팠으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었던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경건이고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며 살아가는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라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 15절에서 우상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번성함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까 염려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노예로 또다시 전락하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자기 백성이 우상의 노예가 된다면 그대로 두실 수 없으시겠지요. 또다시 그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보내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서 끄집어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나안하여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처럼 잔인해요. 그 사랑은 불과 같은데 꺼지지 않는 불이어서 많은 물도 홍수도 끄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다면 복을 더하신다고 하세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도 내일을 바라볼 힘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답답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본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거든 이렇게 대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라 말씀하세요.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0: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으며 오늘 모든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많이 답답한 오늘이겠지만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복음 통일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은 전 세계 기독교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고 계시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일 때는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우상의 노예일 때는 우리를 그 노예된 땅으로부터 심판하여 빼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실 거예요.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노예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같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믿으며 우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육체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이 온 세계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합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의 호의를 왜곡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해요.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적관계에 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울시대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굳이 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고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비참한 시절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 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과거의 은혜를 금방 잊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갑니다. 하눈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일은 늘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언약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은혜를 베풉니까?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둘째, 열등감으로 호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에서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정말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겠습니까?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려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눈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다윗의 마음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요. 자기 계산대로 살기에 남의 호의도 계산하고 자기가 의심하며 살기에 남의 선의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정탐으로 오해합니다. 4절에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해요. 당시 수염은 남자의 명예와 권위,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수염을 깎인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다윗의 좋은 뜻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왜곡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선한 뜻을 악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여 은총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호의를 호의로 받을 수 있지만 열등감과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상대의 선의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다윗은 이 일을 듣고도 곧장 보복하지 않아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며 수치당한 신하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상한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암몬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기에 다윗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6절에 암몬

먼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지요. 그런데 한우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아람의 여러 왕국에서 보병 3만 3천 명을 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자존심 때문에 크게 키울 때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하게 되고, 변명하다 보면 방어하게 되고, 방어하다 보면 결국 전쟁이 됩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은총을 베풀었고 암몬은 그 은총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싸움이 됩니다. 8절에 보니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고용된 용병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고 해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과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암몬은 돈으로 사람을 모았지만 언약 공동체는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군대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내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더욱 크게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에게 오해받아 억울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피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학교에서 함께 급식 당번을 하던 친구가 앞치마를 입지 않아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앞치마를 건네며 입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을 지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표정과 말투가 차가워졌지요. 3절에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을 위로했지만 오해받은 것처럼 저도 친절이 다르게 전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 생각만 옳다 여기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잘 살필래요. 저의 적용은 억울한 마음이 들때 친구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오해한 한눈의 모습이 누나의 마음을 오해한 자기 모습 같아서 부끄러웠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만화를 보고 있는데 누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누나라서 또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왜 불러?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나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몰래 주려고 조용히 부른 거였어요. 4절에서 다윗 왕의 좋은 마음을 나쁘게 오해한 한훈의 모습이 꼭제 모습 같아 부끄러웠어요. 이제부터 부모님과 누나가 저를 부를 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할래요. 저의 적용은 짜증부터 내지 않고 왜 불렀는지 차분히 물어볼게요. 입니다. 간식을 조금만 준 엄마와 형이 미웠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달콤한 간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엄마가 저에게 간식을 조금만 주세요. 형은 저와 간식을 나눠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형이 미웠어요. 엄마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치과에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속상하기만 했지요. 그러다 결국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저를 생각해서 간식을 주지 않은 엄마와 형이 생각났어요. 4절에 한눈처럼 오해해서 제 마음대로 미워한 것을 회개해요. 저의 적용은 달콤한 간식은 일주일에 두 번만 먹고 양치를 잘 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훈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훈은 그 호의를 의심하고 왜곡하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지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사랑도 공격으로 느껴지고 도움도 간섭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상처가 사람의 선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한훈처럼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오해보다 이해를 선택하며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호의마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풀기보다 한운처럼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선한 뜻까지 왜곡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방어하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오해보다 이해를, 자존심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용입니다. 오늘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로 휴일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생각 많이 하셨지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뽑혀야지요. 그러나 소중한 내 한 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나게 하는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 차이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고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고요.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9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로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지 않은 시간이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눌려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두 번째로 큰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삶이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며 사는 동안 세운 업적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95세의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어느 민족 누구게나 테너 임홍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지난 주일 새생명 초청 주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특별 강사이신 표인봉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로 모태신앙 맞습니다. 예,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있죠. 예수를 거저 믿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있죠.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여기도 교회 오빠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는 그렇게 순탄하게 잘 주님 안에서 지냈던 것 같은데 글쎄 대학교를 어디를 가게 됐냐면 남산에 있는 예전에는 서울예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예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0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데뷔한 그런 대학생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하면 그 출연자 이름 뒤에 그 출신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성미 가로 열고 서울예전 가로 닫고, 이용 가로 열고 서울예전 가로 닫고, 김형용 가로 열고 서울예전 가로 닫고, 김명덕 가로 열고 서울예전 가로 닫고. 어릴 때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야, 서울예전이라는 학교는 대단하다. 어? 무슨 서울예전의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저렇게 저런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아뿔싸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목사님께서 정해달라고 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 삶의 간증이긴 한데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가장 또 좋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저도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막 치르는데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네.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괜찮게 했습니다.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어디에 보내시려고 했냐면 육군사관학교에 보내시려고 했어요. 평생 편하게 살려면 군인 돼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원서를 사가지고 접수를 시켜주셨어요. 육군사관학교 접수시키려면 석차가 상위 10%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분이거든요. 호랭이 장로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예, 잘못하면 호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육군사관학교 시험장 가서 백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아주 큰 혼을 나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도 가기 싫고 또 대학 입시에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원래는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이 프로듀서나 신문사 사설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장이 딱 나왔습니다. 입대 영장이. 근데 그 시점에서 군대를 가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집은 왕십리 쪽에 있었는데 77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퇴계로를 쫙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버스에 올라탔는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손잡이를 딱 잡고 버스에 있는데 아래를 딱 내다보니까 웬 여학생이, 그러니까 저보다 1년 선배인 거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울 예대 학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 학교 나 아는데 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학교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두 정거장 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두 정거장을 걸어 올라가서 그 학교를 찾아서 원서를 샀습니다. 그때가 또 마침 예, 그 원서 접수하는 기간인 거예요. 제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오빠였을 때는 교회에 가서 찬양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기쁨이고 또 공부도 하고 학교 갔다가 교회 이렇게 막 살던 애가 학교를, 그 학교를 탁 입학을 하니까 그 학교 안에 펼쳐지는 게 이쪽에서는 뮤지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오페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가야금 듣고 있고 이쪽에서는 무대 세트 만들고 있고 이콽에서는 영화 찍고 있고 와 펼쳐진 거예요. 제가 완전히 거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을 나와서 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출인가요? 출가인가요? 네. 아, 가출이에요? 네. 네. 하여튼 학교에서 먹고 자면서 온통 예술혼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지요. 그리고는 세상에다가 딱 목표를 정했습니다. 난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예술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종착역은 어딘지 내가 제일 모르는 것 같다는 마음 가지신 어떤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은혜 받기 전까지는, 은혜는 언제 받았냐면요 나이 마흔이 지나서야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설정해 놓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게 너무 소중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교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 오디션 봤는데 이거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장사 한번 해보려고 예,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하면 대박 내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제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꿈이 막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 인생의 속도도 막 50km, 100km 막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딱 갔습니다. 한 학기를 남기고 전역 제대를 딱 해서 이제 학교를 딱 올라가는 길인데요.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77번 버스 안에서 그 여학생을 만나게 했다면

번째의 순간을 기억한다면 학교로 올라가는 그 전역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의 그 날입니다. 학교로 막 올라갑니다. 이제 복학을 앞두고 복학을 앞둔 복학생이 학교로 올라가는 데는 학기가 열리기 전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좋고 어떤 교수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고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게 1번 2번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아는 선배 만나서 막걸리 사달래려고 여기 2번 정답은? 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2번의 이유로 예 걸음을 막 재촉하고 있는데 채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 앞에서 몇 학번 선배 친하게 지내던 분을 딱 만났습니다. 오 표인복 너 제대했어? 야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 들어가요. 그랬더니 학교 가지 말고 그 학교가 이제 남산에 있는 거예요. 요 아래 엘칸토 예술 그 소극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오디션 봐. 무슨 작품인데요? 그랬더니 동작 그만 2라는 작품을 한다는 겁니다. 동작 그만 2 동작 그만 들어보셨죠? 매기 병장 나오고 그 말썽꾸러기 짝대기 이등병은 이봉원 그 선배님 했던 예. 그게 KBS에서 이제 유머 1번지에서 히트가 나서 같은 작가가 그 엘칸토 소극장, 조그만 소극장이에요. 한 80석에서 100석 되는데 거기에 동작 그만 2라는 이름으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병장도 캐스팅되고 상병도 됐는데 짝대기 두 개인 1등병하고 짝대기 하나인 2등병이 캐스팅이 안 됐다고 거기서 가서 오디션을 보면 너 분명히 붙을 거야.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왜 아들들이 딸들이 졸업하면 입학하면 취직하면 사서 신기는 구두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엘칸토 구두 기억나시죠? 또 하나가 에스카이어 구두 또 하나가 금강 구두 예. 요거 하나는 신겨줘야 아빠들 엄마들 어깨가 으쓱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매장이 명동에 이렇게 있었고 2층에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는 바람에 거기를 딱 간 거죠. 가서 문을 딱 열고 필승! 제가 해군, 네, 해군 나왔거든요. 필승! 병장 표인봉!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대본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심사보는 연출가 딱 앉아 계신 분들이 두 글자를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 거기 계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합격! 이럽니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 목소리나 등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등병 괴롭히는 역으로는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등병 괴롭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예,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본을 한 권을 딱 더 주면서 학교 올라가서 지금 이등병도 캐스팅이 안 됐으니까 본인이 괴롭힐 만한 배우를 하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요? 그랬더니 후배 중에 아무래도 이등병이니까 이제 신병이니까 후배 중에 얼굴도 좀 하얗고 귀엽고 좀 귀태도 나고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뺀질 말 뒤지게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친구를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야 귀여우면서도 뺀질거리고 귀엽고 말 안 듣고 야 이거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받아들고 학교를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오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를 걸어와서 벤치에 딱 앉았습니다. 학교가 크질 않아요. 좁아요. 그런데 이 복학생이니까 아는 사람이 학교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아 큰일이다 이러다가 나 못 데리고 가면 그 캐스팅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도 지나기 전에 앞에서 알짱알짱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하나 눈에 딱 띕니다. 오 저 친구가 인상착의가 딱 그런데 잠깐 와봐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나 몇 학번 선배인데 그랬더니 오 선배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침 휴학 중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그냥 대동해서 탁 가가지고 역시 바로 심사위원 앞에서 대본을 채 한두 줄 읽자마자 또 두 글자 단어가 딱 나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합격이란 단어를 예,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후배랑 같이 그 작품에 투입이 탁 됩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작품이니까 KBS 개그맨 분들이 그 작품을 구경으로 오는 겁니다. 아,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연극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개그맨들이 아닌 연극 배우들이 하는 작품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중에 누가 보러 오셨냐면, 야, 이 작품 진짜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네. 누구실까요? 네, 전유성 선배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네. 전유성 선배님이 보러 오셔서 SBS 이제 개국하기 전에 그 프로듀서한테, 야, 거기 가봐. 웃기는 애들 몇 명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분장을 이렇게 막 지우고 콜드크림으로 막 분장 지우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신사 두 분이 딱 들어옵니다. 그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SBS 서울 방송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방송 있어요? 어, 이상한 분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직 개국을 안 했으니까 KBS하고 MBC 분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연극해서 얼마 벌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힘을 딱 주고 한 달에 50만 원 법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루에도 그렇게 벌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의도에 공연 없는 월요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간 바람에 SBS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랑은 공연 석 달짜리 공연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공연이 끝나면 밤 9시쯤 됩니다. 그러면 해화동 대학로로 탁 넘어가서 저희가 자주 가는 단골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밤새 새벽 4시 반까지 인생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셰익스피어가 어떠니 뭐 히라 비극이 어떠니 막 얘기하다가 4시 반이 되면 이제 포장마차 주인이 이제 좀 가세요 하고 예, 저희들을 이제 밀어내면 그때서야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네. 칼같이 퇴근을 해서 이제 저는 집이 송파동 쪽에 있었고 예, 그 후배네 집은 그 근처인 정릉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려면 이제 갈 교통수단도 없지만 걸어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그 친구네 집은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친구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친구네 집이 4시 반, 5시 사이에 찍 열리면서 두만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그 후배의 어머님하고 항상 마주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니까요, 저희가. 그 어머님은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머님께서 항상 화도 안 내시고, 어여 들어가서 쉬어요 하고 가시던 온화한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 후배님은 장가도 아주 신실한, 네. 집안에 그 아내를 맞아서 예, 그 장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앉아있는 분인데 감히 이 성전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제일 예쁜 분이라고 제가 감히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바하 엄마인데요. 예, 바하라고 그 지금 대학교 졸업반 딸이 전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연애를 6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11남매 중에 막내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1남매의 막내딸이가 결혼해서 막내 사위가 됐습니다. 11명 중에 막내 사위라는 의미는 처갓집에 가면 뭐가 없냐면 끝발이 없다는 네,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어머님 뭐 생전에 생신 또 그 장모님 생전에 뭐 그런 잔치 있으면 가면 그냥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막내 그 가서 약국에 가서 가스명 좀 사와 네 그 뭐 그런 심부름 저 정육점에 가서 그 삼겹살 30근만 사와 네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막 그렇게 예.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부부 한 쌍씩만 해도 22명이잖아요 그죠 애들 딸리고 그러면 집이 구파발적이었는데 연신내 시내에 나가면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의견이 갈라서 뭐 이렇게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댁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절에 시주를 아주 네,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그 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불교를 아주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딸과 제가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호랭이 장로님이 딱 이제 소식을 듣고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보여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봉이랑 결혼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죠. 그날부로 바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내가. 제가 더 사랑한 걸까요? 그녀가 더 사랑한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고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막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저한테 권면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도 성경 공부 다 시작해봐. 자기도 제자 훈련반 들어가봐. 그랬을 때 제 반응은 뭐였을까요? 됐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한 페이지를 더 읽었고요. 찬송가를 불러도 한 곡조를 더 불렀으니까 그런 소지 하지 말고 됐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면하는 그 사랑의 권면과 기도 덕분에 제가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 딱 가시면 어디 앉으시냐면 요 원로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 석 그쪽에 있는 네, 거기 딱 앉으십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2층이었는데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아담한 미니 2층 교회였습니다. 여기 딱 앉으세요. 장로님들이 여기 몰려 앉으세요. 지금은 막 퍼져 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쪽은 다 뭐 남자들만 앉고 이쪽은 거의 여자들만 앉고 그런 분위기가 한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는 방송국에서 녹화를 끝내면 꼭 프로듀서나 동료 연예인들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또 밤을 꼬박 새면서 자리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을 하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조간신문이었습니다. 조간신문과 같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토요일 날도 밤새 그렇게 자리를 하고는 주일날이 다 되면, 이런 주일날 대예배가 딱 펼쳐지면 제가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맞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만 제 시선이 꽂혀있지만 교회는 출석을 꼭 합니다. 완벽한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리고는 예배당에 딱 들어가선 어디에 앉을까요? 오늘의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표인봉이는 아빠가 여기 앉아있는 예배당에 가서 어디에 앉을까? 제일 뒤쪽, 1층 뒤쪽에가 아니라 2층에 저쪽에 앉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타종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 타종이 있어갖고 띵!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띵! 하시면 자동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네. 저를 보십니다. 왜 볼까요? 찾는 거죠. 연석이 왔나 안 왔나. 그러면 이제 저는 아버님이 도시는 것과 속도를 같이 해서 다 이렇게 아버님 쪽을 보면서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예, 무언으로 이렇게 눈도장을 딱 찍고 그럼 아버님이 돌아서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 내빼냐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축도를 딱 하시면 모두가 다 눈을 감잖아요. 안내 요원들도 그때는 전부 눈을 감습니다. 축복의 시간이니까. 그때 그냥 내빼가지고 예, 그냥 교회를 벗어나는 거죠. 이 생활을 무려 나이 마흔이

지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인생이 왜 이렇게 속도가 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아,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엄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붙잡고 도전하는 것마다 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니다. 틴틴파이브라는 팀을 만들었더니 금세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선배님들한테 미움을 삽니다. 인사 똑바로 해. 막, 인사 엄청 잘했는데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하면서 기합받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 선배님이 저희를 막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재래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 니네들, 젊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뜬 게 아니야. 저 영등포 시장 가서 그 나물 파는 할머니들이 니네 알아봐야 뜬 거야. 가자! 그리고 못 알아보면 니네 빠따야! 그리고 거기 갔습니다. 덜덜 떠는 마음으로 다 갔습니다. 오늘 혼났구나. 그 할머니들이 저희를 어떻게 알겠어요? 딱 갔더니 광주리 쫙 계신 분들이 쭈루루 계시는데, 할머니 얘네들 알아요? 하고 이제 딱 물어봅니다. 그 선배님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변을 위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오! 그 선배님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 누구 왔네 하면서, 이 친구들 하면서 저희들을 쫙 다섯 악동을 탁 보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알어! 잉치킥 아뇨! 이렇게. 저희가 그 당시에 로봇캅 개그를 했었는데, 알아보시는 겁니다. 와, 우리도 이제 유명해졌구나. 그게 이제 데뷔하고 4주 정도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는 방송국으로 와서, 저희들이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속도가 붙습니다. 인생에는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까지는 시속 300이 됐었는데 여름 이제 들어오면서 시속 100으로 조금씩 떨어져요. 작년에는 시속 30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시속 100이 됐어요. 각자의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 우리는 컨템포러리라고 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여러분들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다 형통을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형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형통하고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 그런데 언약받은 언약 유대 민족의 사전, 히브리어 사전이죠. 거기는 딱 찾아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셀라, 하나는 찰라, 뜻이 뭐냐면요, 셀라흐 번역하면 형통, 뜻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그런데 찰라흐는 번역하면 역시 형통인데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좀 걱정되네요. 이 얘기를 들은 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또 오랫동안 준비한 가게가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안 들어줘서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과 척을 줘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날이 형통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형통의 일일로 속도를 줄이시고 가던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0: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부터는 이제 셀라의 시간으로 그 형통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응원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셀라의 형통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지난 새생명 초청 주일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거 열기를 온몸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 특별히 국내 미디어겠죠. 온통 하나의 질문에 몰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과연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어느 당이 또 승리할 것인가? 내가 마음에 지지하는 후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설렘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 헌신한 일꾼을 뽑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공약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일생을 보기도 하고요. 그 후보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인물을 보기도 하죠. 그 인물에 따라서 우리 지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의 무대 위에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 무대에 막을 올리고 내리시는 연출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펼치셨던 놀라운 역사에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역전의 역사입니다. 가장 낮고 절망적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인간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역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세상은 언제나 스펙 좋고 군사력이 강하며 가진 것이 많은 자를 통해 역사가 기록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의 손에 붙들렸을 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역전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펼치셨던 놀라운 역사의 특징이 있다. 찬송 듣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엔 영적인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요, 시작과 끝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텅 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더디 흐르는 것 같지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필연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 좋은 거야,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참 정확한 타이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사소한 만남, 작은 사건 하나도 우연이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께서 거대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계십니다. 기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주권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누군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펼치시는 무대에는 악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 악인들의 음모, 심지어 사단의 방해까지도 재료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절대 주권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예,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오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혹시나 우리의 뜻과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거나 혹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은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이 심령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날을 맞아서 우리 많은 분들 일찍부터 투표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게 되죠.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소 문이 닫힙니다. 여유 있게 도착하시고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인정은 되는데요. 캡처된 이미지 파일은 절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핵심 표현은 이건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곡 듣고 짧은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낮은 울타리 신상은 대표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짧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찬양 후에 신상은 대표님 만나보시죠.

0: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에게 변증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하시는 불변적인 계획,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으며 확고하며 고정적인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혹은 절대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 혹은 이 작정은 세상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인간이 개입해서 추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교만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거 기막힌 일 아닌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뜻을, 마음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인류의 역사와 만물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개인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까지도 이용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역전의 역사, 시작과 끝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주권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투표하고 또 이 도시를 이끌어 나갈 또 귀한 인물들을 우리는 뽑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한 분만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황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실수, 악인들의 음모, 심지어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절대 주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나 필연 속으로 주님은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시작과 끝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역사로 마감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친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투표로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선정해서 또 그 일꾼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오늘의 선거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25세 이상, 상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통찰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입법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중요 활동에 있어서 충동과 호기심, 혈기만 충만한 인물보다는 삶의 성숙, 노련미,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춘 연령의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종의 참여 및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마당에 때에게 성인에 준하는 각종 성적 결정권을 주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만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륜, 체험, 성찰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양육자들은 선거 연령 제한, 술, 담배 이용의 제한, 형사처벌 제한 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제한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또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또 괜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작아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더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도 제때에 맞는 도움을 주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요. 오늘도 힘내십시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두 곡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좀 더 무더워졌어요. 무더워진 날씨만큼이나 인생의 시간들 중에 무덥고 지치고 힘든 시간들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요, 제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더더욱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법정 공휴일이기도 해서 일찍 선거 마치고 또 휴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정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든 더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투표는 꼭 하자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23.51%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신분증 잘 챙겨서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잘 선출되어서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이 하루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첵 받고 있는데요.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예쁜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수요일 코너죠. 구약 인사이트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구약 인사이트. 구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발견하는 시간.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전도대회 올인하고 또 정비하여 다시 함께하는 이 시간. 4월 첫째 주에 저희가 창세기 10장까지 배우고 지금 다시 뵙는 건데요.
2: 맞습니다. 네.
0: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그럴 것입니다.
0: 오늘 창세기 11장 함께 배울 텐데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2: 네.
0: 교수님,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전 세계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2: 그러죠.
0: 언어가 많아진 것이 그럼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는 걸까요?
2: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는 장단점이 있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10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를테면 10장은 이 세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종, 민족,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객관적인 상황, 역사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죠. 그냥 많은 인종, 민족,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11장은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종, 민족,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10장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설명, 11장은 신학적인 설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행동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0: 네.
2: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서로 언어가 달라지게 됐고 그 결과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인종, 민족, 언어가 존재하게 된 상황을 인간의 범죄 행위에다가 결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많은 인종과 민족, 언어가 존재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내지는 형벌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성취다. 그 복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언어가 서로 달라지니까 흩어지거든요. 뿔뿔이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 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만 또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앞부분에 족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굳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 하나님의 복의 성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죠.
0: 우리의 순종과 심지어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렇죠. 신실함에 대해서 또 생각을 그럼요. 해보게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어쨌든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교훈 삼아야 할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 4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0: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죠. 하늘에 닿게 한다 그 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먹는 우리들만의 세계와 네. 제국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는 인간의 행동,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 그게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의 목숨을 취함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다 교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이제 홍수, 노아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간의 마음이 악했다. 그리고 땅에 폭력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폭력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는 데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법도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사라지고 주먹과 폭력과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시대, 약자들이 짓밟히는 그런 시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평화로운 세계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교만함과 직결도 있다 그 말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건설하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대개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여기서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을 더 히브리어 본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짓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구절에 보면 거기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또 거슬러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지다라는 낱말이 세 번 나옵니다. 1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거든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더니 8절에서 흩으셨다, 또 9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려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뿔뿔이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과 맞먹는 우리들의 올라가자. 제국을 네. 세계를 건설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셔서 흩으셨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8절에서 9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는 것은 흩었다라는 것,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바벨탑 사건의 키워드, 핵심 낱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구가 누구에게나 들어있다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이 있진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을 그렇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구약 인사이트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오랜만에 배웠는데요. 끝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벨탑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모여서 이룬 사회, 국가, 조직, 또 세계 어느 구석에나 바벨탑이 있고 또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자신과 세계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려는 잘못된 욕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바벨탑 건설의 문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간직해야 할 거라고

네, 구약 인사이트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약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구약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하며 또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끝으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내 마음이 머물고 그것을 힘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웃음을 주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제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한때 잘 나가던 에브라임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으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의 가치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또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이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에요. 그들 지키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결국은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존귀함 다 사라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의 발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호세아의 외침, 호세아 전체의 외침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예.
1: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전체 메시지죠.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망가지고 깨어진 정말 처참한 그들의 상황,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됐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줄여서 돌탕, 아버지 유산 다 차지하고 허랑방탕했던, 그리고 다 재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거의 종처럼 살았던, 그에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했지만 그것마저도 구할 수 없었던, 정말

패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 우리의 풍요로움을 빼앗기고 삶이 부패해지고 뭔가 팍팍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데서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0: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1: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0: 아멘. 그렇게 돌아와 그들이 회복해야 될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2절 전반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반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는데 우린 연약해서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하루에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용납하십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미쁘십니다. 즉 당신의 하신 말씀에 언제나 변개함이 없으세요.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백이나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백할 때 그분이 미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분이 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 인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가 이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우리 연약함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러 나가려고 할때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하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야, 너라면 너 용서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려고 그러면, 야, 괜찮?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자백하냐? 다 그러고 사는데 뭐그 정도 가지고.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지는 뭐냐면,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자백의 행위를 가지고 용서를 받을 것처럼 포인트를 여기다 두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어요. 그분이 신실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큰 죄든 아무리 작은 죄든 자백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죄라고 느껴지면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자백함으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 또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계속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한게 아니라니까요. 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한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냥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도 그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 이런 것들 드리는 거예요. 안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0: 아멘. 바로 찬송의 제사가 우리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즉 하나님께 나와 참되게 예배하자. 온전히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제물보다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시편 69편 가보세요.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0: 아멘. 황소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도 중심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0: 않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예배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 중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누림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예배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으로. 이게 왜 무섭냐면 예배를 안 드리면요. 아무리 그래도 속에 찔려. 아, 내가 예배를 빼먹었다. 아휴, 벌써 내가 교회 안 나간 지 벌써 몇 개월이 됐네? 찔려. 그런데 의미 없이 예배를 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예 그런 게 묻어져요. 예배했거든.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 사실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거는 게 아닌데 그냥 앉아있다 갔잖아. 그러니까 매너리즘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진 예배가 우리를 더 무디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하면 나가는 걸 더 막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예배하기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주관하는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3절 전반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병거나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나라가 분명 그꼴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들 믿되 다른 것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믿되 세상 방법도 사용하고 하나님 믿되 사람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자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아수르도 믿고 애굽도 믿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역대하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0: 아멘. 믿음의 왕 아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백만 대군을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찾았으니까 20장 가보세요. 12절 같이 보죠. 읽습니다. 시작.
1: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0: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으로 찬양단을 만들고 찬양할 때 연합군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는 내용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핵심 뭡니까?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난 일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면서 감히 승리를 기대하고 감히 믿음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니까 또 집요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0: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 경험도 의지하고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유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또 뭐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그게 내가 의지할 것은 아니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에서, 악에서, 그 못된 습성에서 떠나는 거예요. 본문 다시 봐보세요. 3절 하반절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유, 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의 근간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바로 이 돌이킴이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서다라는 거거든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자빠질 때 그 성화를 위해 돌이키는 돌이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못하면 구원파가 말하듯이 돌이키는 거니까 한 번 돌이켰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던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치닫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건 당연히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냥 하나님 백성 되면 딱 완벽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유혹되고 넘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못됐다 생각하면, 벗어났다 생각하면 돌아오면 돼.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돌아오면 하나님 용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을 잘 점검해봐요.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진 않는지,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진 않는지, 언제든 떠났다고 느끼면, 뭔가 멀어졌다고 느끼면, 뭔가 팍팍하다고 느끼면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 특별히 이제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 돌이킴을 막으려고 그냥 거기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나 포기해. 난 안 돼. 아니에요. 10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야 돼.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 돌아와야 돼. 끝내는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두 가지 태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피 흘려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졌다고 느끼면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죄를 덮어두게 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죄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지. 덮어두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화인맞은 양식을 만들어.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아주 사소한 것도 죄라고 느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온 자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와서 동거의 관계 회복을 위해 참된 자백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 복의 약속입니다. 자, 본문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0: 아멘. 하나씩 보죠.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거기서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기쁘게가 포인트예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불의함으로 엎어졌어요. 그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피폐하고 그렇게 존귀하던 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됐어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존귀함도 다 사라지고

0: 망가졌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고치심, 망가진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관계를, 망가진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분 하나 돌아오면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어도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만 아픔으로 사랑하시냐, 기쁘게 사랑하시냐. 우리는 기쁘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꺼이 고치시고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막 이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쁘게 사랑받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하나님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는데 거기에 향기, 아름다움, 풍성함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1: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0: 아멘. 백향목 같고 백합화 같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나고 또 곡식같이 풍성하고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꽃, 향기, 아름다운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피폐하고 깨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망가지고.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 그들은 풍성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때는 원래 백향목 같았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면서 그 모든 것이 망가진 거죠. 근데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우리 둘째 이야기로 다시 가보죠. 돌아온 돌탕 이야기.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떠날 때의 몰골이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오래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 팔았을 거 아니에요, 당근에. 그러니까 이제 옷도 남루하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오면서 아들로 회복될 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생각한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른데 내가 여기서 굶어죽느냐, 아버지에 가서 종이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자.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종이 하나로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해요.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라, 빨리 옷 갈아입히고 신발 제대로 신기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야, 우리 잔치하자, 잔치하자. 여러분, 본인은 면목이 있으니까 차마 아들로 회복될 걸 기대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남루한 옷을 다 벗겨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그리고 잔치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부잣집 아들 내미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풍성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피폐함이 느껴지고 내 안에 풍요로움이 못 느껴지거든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향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것처럼 꽃이 피게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1: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0: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열매 맺는다는 의미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애씀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즉 영적인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성도가 누리는 열매 맺음 그리고 그 열매의 풍성함은 나로 말미암지 않아요. 내 수고나 내 노력에 의해 열매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0: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0: 아멘.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로 인해 그 영향을 공급받아 가지 끝에 맺히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에요. 붙어있는 싸움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계속 말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이 헛된 사람이 있고 노력이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으로 인해, 그분께 붙어있음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됨과 그분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만 내려고 그래. 수고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해결되는 줄 알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수고가 헛수고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의 방향이 붙어있는 곳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 붙어있어야 돼. 사단이 틈을 주면 안 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호세를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변망의 전 이스라엘의 성령 안에서 호세의 외침은 사실 그 당시에는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폐망 이전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십시다.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은 똑같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많거든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분께 붙어있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분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든, 그때 하와가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래. 그 틈을 타고 한 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선한 계획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신뢰함 가운데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고난담이 유익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사단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너 사랑하면 이런 고난을 주겠니?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방법도 다양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분께 달려들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 그분 안에 머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돌아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친밀함 가운데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의 내일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 지혜로운 선택과 감사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찬양의 감동이 가득한 공개방송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임지연입니다. 그럼 응의 첫 장을 채워줄 첫 번째 출연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따뜻한 음색에 산뜻한 선율로 채워가는 찬양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괴뱃의 노래로 친숙한 싱어송라이터 연평한 씨와 보컬리스트 조찬미 씨, 임성규 씨가 함께하는 CCM 그룹 같이 걸어가기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